피아니스트 백건우의 연주로 가브리엘 폴의 무언가 작품 17의 3 전해드렸습니다. 지금의 내가 있는 건 보이지 않는 누군가, 그게 친구일 수도 어머님의 말씀일 수도 보이지 않는 힘일 수도 있다는 백건우 피아니스트의 고백을 전해드리면서 그의 연주를 함께 나눴습니다. 가정음악으로 오셨어요. 함께 하시면서 듣고 싶은 음악, 나누고 싶은 이야기,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되는 문자 샵9310 활짝 열려 있습니다. 콩 KBS 플러스 인터넷 홈페이지는 무료입니다. 문자로 사연 신청곡 보내주시는 분들 가운데 몇 분께 언제나 당신 곁에 이디야 커피에서 제공하는 커피 음료 모바일 상품권 드리고 있어요. 오늘 유튜브 스트리밍 진행 중입니다. 유튜브에서 KBS 클래식 FM 혹은 신윤주의 가정음악 검색하시고 오늘 방송 들으실 수 있습니다. 선곡되는 음악의 제목과 연주자 자막으로 제공하고 있고요. 곡목 참고하면서 보고 또 들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수호천사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도 수호천사가 한 분 있습니다. 0063 쓰는 분, 지난 3월에 태어난 손자에게 매일매일 가정음악을 들려주고 있어요. 그런데 태어난 지 겨우 70일 된 녀석이 엄마! 라고 큰 소리로 옹알이를 해서 믿기지 않을 정도로 신기했습니다. 이거 너무 빠른 거 아닌가요? 하셨어요. 저는 믿습니다. 네. 정말 이 순간, 정말 섬광처럼 지나간 이 분명한 옹알이를 저도 들었거든요. 아, 이거 참 녹음해도 써야 됐는데. 가족들이, 아유, 또 저런다, 또 거짓말, 엄마는 거짓말쟁이인데 분명하죠. 근데 할머니가 들으셨군요. 우리 70일 된 정말 신동 순자의 수호천사이신 0063 쓰는 분. 반갑습니다. 조금 다른 천사의 목소리를 준비했습니다. 가에타노 브라가의 천사의 세레나데라고 불리는 라 세레나타 준비했는데요. 이 곡은 안톤 체홉에게 영감을 줬어요. 그래서 그 소설 검은 수사의 핵심 모티프로 등장합니다. 근데 또 이 안톤 체홉의 소설을 읽고 쇼스타코비치가 요거를 오페라로 만들어 봐야 되겠다 하면서 미완성이긴 했지만 아무튼 오페라 작업을 하면서 이 가에타노 브라가의 이 천사의 세레나데를 편곡했어요. 근데 어떤 천사냐면 마치 슈베르트 마왕의 어떤 그 마왕과 같은 존재의 천사입니다. 병든 딸이 선망 증세로 아 엄마 천사가 나를 불러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엄마가 그 모습을 보면서 아 그건 아니야 바람 소리일 뿐이야 이렇게 달래는 이런 장면이 이 곡에 담겨 있습니다. 쇼스타코비치가 소프라노, 메초 소프라노 이중창으로 편곡한 그 천사의 세레나데를 들어보시죠. 소프라노 일로나 돔니치, 메초 소프라노, 알렉산드라 셰어만, 바이올린의 사샤 루제스트 벤스키, 피아노의 제레미 맨우힌입니다.

쇼스타코비치 편곡의 가에타노 브라가 라 세레나타 들으셨습니다. 천사의 세레나데 소프라노 일로나 도움니치 메조소프라노 알렉산드라 셔만 사샤 로제스트벤스케 바이올린 제레미 메노인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조금 전에 0063 쓰는 분 할머니 아니고 할아버지입니다. 백은사님이었군요. 마침 동영상 찍고 있어서 확실하게 녹음해놨다고 엄마! 이렇게 옹알이 했던 우리 손주의 아이고 할아버지신데 저의 어떤 이 편향적 사고 어떡하죠? 라디오에 사연을 보내는 분은 여성일 것이다. 아유 잘못됐습니다.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백은상님께 커피 한 잔 0063 쓰는 백은상님께 보내드리고요. 오늘 저의 딸 수호천사는 바로 접니다. 9707 쓰는 분 등교하면서 안 가져간 체육복 들고 아침부터 도보 20분 거리를 뛰었네요. 도보 20분 거리를 뛰셨다고요? 아 오늘 좀 추적추적 했을 텐데 그래도 사랑한다 하신 우리 9707 여기는 어머니신지 아버지신지 아무튼 따님을 위한 따님의 수호천사님께 커피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가인님, 수호천사처럼 날 지켜주는 말이 있습니다. 나를 아는 모두가 나를 응원하고 있다. 온 세상이 나를 돕고 있다. 라고 믿으면 마음이 든든해져요. 그렇습니다. 유가인님, 모두가 나를 응원하고 있다. 저도 한번 되뇌어 보겠습니다. 자, 이번 주 가정음악은 인스타그램 이벤트 중입니다. 드레스덴 필하모닉과 제임스 NS의 공연이 6월 16일 화요일 저녁 7시 반 부천 아트센터에서 열립니다. 이번 음악회에서는 제임스 NS의 협연으로 브루프 바이올린 협주곡 1번 들으실 수 있고요. 도널드 러니컬스경의 지휘로 본 윌리엄스의 토마스 탈리스 주제에 의한 환상곡, 또 브람스 교향곡 4번을 감상하실 수 있어요. 영국과 독일 낭만주의 음악의 정수를 담은 이번 공연에 관심 있으시다면 가정음악 인스타그램을 먼저 팔로우하시고 관련 게시물에 댓글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총 5분께 동반 1인 가능한 공연 관람권 드립니다. 당첨되시면 DM으로 개별 연락드리고요. 그때 DM 받으시면 성함과 휴대전화번호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임스 NS가 연주하는 사무엘 바버의 바이올린 협주곡 작품 14 중에서 1악장 알레그로 제임스 NS의 바이올린 브래무엘 토비가 지휘하는 밴쿠버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제임스 NS 바이올린 브레멜 토비가 지휘한 밴쿠버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사무엘 바버 바이올린 협주곡 작품 14 중에서 1악장 알레그로

민요 가락이랄까요? 그런 느낌 되면서 좀 정겹습니다. 7808 쓰는 분이에요. 큰애기 레트로 라디오 선물로 제대로 주파수 입력하고 잔잔한 음악에 귀호강합니다. 큰애기 고맙다. 여기서 큰애기란 누굴까요? 혹시 큰아들? 남편? 아니면 진짜 첫째 자녀분이신지요? 7808 쓰는 분이었고요. 1247 우리 집 고양이도 함께 듣는 가정음악 피아노 곡 많이 들려주세요 하셨어요. 고양이 또 고양이 박보수님도 제수천산 양이가 귀 쫑긋하며 클래식 같이 듣습니다 하셨어요. 고양이가 동물들이요. 조금 내가 안 좋을 때, 내 감정이 좀 상했을 때 옆에 쓱 와가지고 뜨뜻한 등어리 되고 있어줄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아, 얘가 날 지켜주는구나, 수호천사구나 이렇게 느낄 때 있죠. 2789 쓰는 분, 오랜만에 세신샵 갑니다. 애들 아파서 몇 주 동안 잠도 잘 못 자고 아이가 아프면 엄마가 올만 낳는다는 전설처럼 제가 몸살 나고 이제야 좀 몸이 좋아져서 그동안의 묵은 피로 싹 풀고 오려고 가는 길에 클래식 들으니 더욱 기분이 좋네요. 제가 아파도 되니 아이들은 안 아프면 좋겠다 생각 들어요.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하셨어요. 2789 쓰는 분은 아이들의 수호천사 하시느라고 좀 아프셨네요. 아, 큰애기, 큰며느리 아닐까? 그러네. 그거네요. 2021 쓰는 분 감사합니다. 2739 우리 남편은 제가 수호천사래요? 그러면서 제 말은 왜 잘 안 들을까요? 너무 믿어서. 0257 쓰는 분, 방송 듣다가 남편이 내가 당신의 수호천사랍니다. 나도 눈 마주치며 갑자기 좋은 분위기 조성. 서로의 수호천사가 되기로 결론 내렸습니다. 이 오글거림을 감당하셨다고요, 두 분이? 와, 진짜 두 분. 서로의 수호천사 맞네요. 자, 2739, 7808, 1247, 2789, 아, 그 다음에 2021 쓰는 2789, 2021. 이분들께 커피 한 잔씩 보내겠습니다. 프란시스 블랑크의 플루트 소나타 중에서 1악장 알렉으로 말링코니코 듣겠습니다. 에마뉘엘 바위의 플루트, 에릭 르사주의 피아노예요.

김용배 피아니스트의 연주로 차이콥스키 4개 작품 37A 6월 바르카롤 밴노래였습니다. 곡 들으시고 아 이제 벌써 6월이 오나요? 아직 5월입니다 여러분. 예, 보름을 지나지 않았으니까 안심하시고요. 그래도 6월이 오고는 있겠죠. 9060 쓰는 분, 비가 오니 입함나무 꽃잎이 떨어져 꽃길 만드네요. 지금은 없어진 보릿고개 저것이 쌀이라며 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죠. 9060 쓰는 분이었습니다. 아, 참 오늘 음악 그리고 간호사였는데 오늘이 글쎄 국제 간호사의 날이라네요. 아, 정말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우리의 수호천사가 되어주시는 간호사 선생님 오늘 만나는 분들 계시다면 오늘 국제 간호사의 날이라던데 정말 감사합니다. 좀 이렇게 인사 전해주시면 우리의 수호천사들이 행복하지 않을까 싶네요.

7834 평생 엄마랑 살 거야 라고 결혼은 먼 남의 얘기라고 말했던 내 수호천사 딸아이가 7월에 결혼합니다. 나의 수호천사가 제 짝을 찾아가는데 왜 이렇게 행복하죠? 수호천사는 늘 존재할 거니까요. 수호천사도 짝꿍을 찾았군요. 축하드립니다. 9060-7834 쓰는 분께 커피 한 잔씩 보내겠습니다. 베드리지 스메타나, 교향시 나의 조곡 중에서 불타바, 조지 셀이 지휘하는 클리블랜드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베드리지 스메타나의 교향시 나의 조국 중에서 불타바였습니다. 조지 셀이 지휘하는 클리블랜드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이번 주 가정음악이 준비한 공연 선물 안내합니다.

2026 서울시향 마르쿠스 슈텐츠와 바딘 글루즈만 공연이 5월 28일 목요일과 29일 금요일 이틀간 저녁 7시 30분에 열립니다. 28일 공연은 롯데 콘서트홀에서 29일 공연은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에서 열리는데요. 우리 신윤주의 가정음악 애청자분들 29일 금요일 예술의 전당 공연에 초대합니다. 이번 음악회에서는 바딘 블루즈만의 협연으로 브람스 바이올린 협주곡을 마르쿠스 슈텐츠의 지휘로 윌리엄 월튼 교향곡 1번을 들으실 수 있어요. 장대한 스케일과 깊은 서정성을 느낄 수 있는 이번 공연 관람을 원하시는 분은 신윤주의 가정음악 인터넷 홈페이지 선물 신청방에 성함과 휴대전화번호를 사연 본문에 남겨주세요. 5쌍 추첨해서 동반 1인 가능한 공연 관람권 드립니다. 당첨자는 다음 주 월요일 선곡표를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 KBS 클래식 FM 신윤주의 가정음악 10시 1분입니다.

메르세데스 소사와 조르주 드렉슬러의 듀오 연주로 세아 그게 뭐든 이런 곡이었습니다. 앞서 들으신 곡은 톰 웨이츠 폴 매카트니 편곡의 곡 브로큰 바이시클 정크 접속곡이었어요. 아네 소피 본 오터와 엘비스 코스텔로의 음성이었습니다. 이만섭님이 클래식 접속 순간 브로큰 바이시클 흘러나오는 이 순간 심쿵 하셨다고. 저도 들으면서 그랬어요. 아, 이 곡 진짜 적어도 한 방송에서만 제가 진행하는 방송에서만 한 30번은 넘게 들었는데 어떻게 오늘 아침에도 나는 심쿵하지? 언제까지 이럴 거야? 계속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아, 8585 쓰는 분이에요. 이제 남편을 수호천사 삼고 스페인 포르투갈 한 달 살기 떠나보려고요. 우와, 계획하고 준비하는 과정과 그곳에서의 시간들이 70세 부부에게 쉽진 않을 테지만 그래도 일단 떠나보기로 했습니다. 이번 여행이 남은 여생의 에너지가 되리라 기대하면서요. 저희 부부 잘 다녀올 수 있겠죠? 하셨습니다. 신현주님과 가음이 그곳에서도 곁에서 수호천사가 돼주세요. 아이고 물론이죠. 8585 쓰는 분 바로바로 제가 알아모시겠습니다. 커피 두 잔 계획 잘 세우시고 서로의 수호천사가 되어준다면 뭐 그곳이 천국이겠죠. 잘 다녀오세요. 부럽습니다. 6441 쓰는 분 60년 지기 친구와 어제는 신윤주 아나운서에 대해 카톡으로 좀 다투었습니다. 저는 좀 능글맞은 것 같다. 친구는 아니다. 티격태격. 결론은 능글맞을 정도로 능숙하고 편안하다였습니다. 하셨어요. 제가 어쩐지 좀 귀가 간질간질 하더라니.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제가 좋아하는 음식 중에 하나가 버터. 저는 빠다라고 부르는데. 버터 좋아하긴 해요. 능글 맞다고요? 아유, 참. 또 어떤 분이, 2066 쓰는 분이, 신윤주 하나의 음성은 음식을 떠올리게 합니다 하시면서, 땅콩버터 생각난, 땅콩잼이라고 하셔, 땅콩잼. 아, 이분도 제가 그렇다는 뜻일까요? 무슨, 아, 어떡하지? 어떻게 담백하게. 알겠습니다. 죄송하고요. 일단 무리를 빚어 죄송하고 2066 쓰는 분 또 좀 친구와 티격태격 하셨던 6441 쓰는 분께 커피 한 잔씩 아 6441 쓰는 분께 두 잔 커피 하시면서 두 분 또 다투지 않으셔야 될 것 같고 8585 쓰는 분께도 두 잔 보내겠습니다. 그리고 김성욱님 정유경님께서 수지 용인 여기 사시는데 용인 수지 사시는데 전파가

잘안 잡혀서 치치치치 한다고. 아, 좀 안타깝습니다. 라디오가 좋긴 한데 이렇게 조금 난청취 지역에서는 콩을 추천합니다. 콩 애플리케이션 콩을 다운로드 받으시고 디바이스에 기기에 휴대전화나 아니면 뭐 태블릿이나 PC 다 가능하고요. 그걸로 들으시면 음질이 진짜 조금 엄청 좋습니다. 네. 그걸로 한번 시도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샵9310으로 사연 신청곡 보내주시는 분들 가운데 몇 분께는 언제나 당신 곁에 이디아에서 지원하는 커피 음료 모바일 상품권 나누고 있습니다. 자, 베토벤 교향곡 3번 E플랫 장조 영웅 중에서 4악장 피날레 알레그로 몰토 듣겠습니다. 니콜라우스 아르논크루가 지휘하는 로얄 콘서트 오브 오케스트라의 1988년 암스테르담 실황입니다.

1988년 암스테르담 실황으로 들으셨습니다. 베토벤 교향곡 3번 E플랫 장조 영웅 가운데 4악장 피날레 알레그로 몰토 니콜라우스 아르논크로가 지휘하는 로얄 콘서트바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KBS 클래식 FM 신년주의 가정음악 10시 25분입니다.

일상이 음악이 되는 아침, 신윤주의 가정음악. 화요일 아침엔 그 사람을 만나고 싶습니다. 마음속에 오직 한 사람의 음악만 채우고 깊고 진한 감동과 여운을 느껴보는 시간입니다. 가정의 달인 5월은 음악의 길을 함께 걸어간 가족들을 만나보고 있는데요.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나란히 음악가로 활동하면서 서로를 의지했던 든든한 삼형제의 이름을 불러보겠습니다. 하이든 형제를 좋아하세요?

오스트리아와 헝가리 국경에 맞닿은 로라우라는 마을에서 마차 바퀴를 만드는 장인 마티아스 하이든에게는 12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 대부분이 어린 시절에 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3명의 아들만이 성인이 될 때까지 살아남았습니다. 그땐 그랬습니다. 이 삼형제 중에 마지가 1732년에 태어난 요셉 하이든이었어요. 관찰력이 뛰어나고 미성을 타고난 요세프. 어려서부터 성대모사의 달인으로 유명했습니다. 동물 소리 한 번만 들으면 모두를 감쪽같이 속일 정도로 똑같이 흉내내곤 했다죠. 그렇게 매력적인 목소리를 타고난 덕분에 하이든은 8살 무렵에 빈 소년 합창단원으로 발탁됐고 그렇게 음악과 만나게 됐습니다. 빈 소년 합창단에서 배운 작곡과 연주 실력을 바탕으로 그는 밝고 유쾌한 음악들을 작곡해 나갔고요. 그런 건강하고 활발했던 하이든의 모습은 초기 작품인 디베르티멘토에 잘 드러나 있죠. 그 시절엔 디베르트멘토를 피아노 소나타라고 했어요. 하이든이 10대 시절에 작곡한 피아노 소나타 C장조 호보켄 작품 목록 16의 1입니다. 1악장 알레그로, 2악장 아다지오, 3악장 미뉴의 트리오, 마르크 앙드레 아믈랭의 피아노 연주로 듣겠습니다.

하이든의 밝은 음악이 성격과 닮아 있었나 보네요. 2899 쓰는 분, 하이든 음악에 관심이 크게 없었는데 아침에 꽤 발랄한 하이든 음악을 들으니 싱그럽고 좋다고 그러셨어요. 정말 싱그럽고 발랄하던 한 1악장 알레그로였죠. 하이든 피아노 소나타 C장조. 아, 호복현 작품 목록 16-1이었습니다. 알레그로 아다지오 미뉴엣 트리오. 하이든이 10대 시절에 작곡한 곡이었습니다. 마크 앙드레 아믈랭의 피아노 연주였어요. 가정의 달 5월을 맞아서 음악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음악 가족들 만나보고 있는 누구누구를 좋아하세요. 오늘은 하이든 형제를 좋아하세요. 이어가겠습니다.

요셉 하이든보다 5살 어린 미하엘 하이든은 어린 시절 뭐든지 형을 따라했습니다. 형이 하는 건 뭐든 멋있어 보였던 미하엘은 형처럼 노래를 불렀고요. 형과 마찬가지로 빈 소년 합창단에 입단했어요. 형만한 나 없다지만 노래 실력만큼은 미하엘이 요셉보다 뛰어났다고 해요. 그리고 이런 노래 실력을 바탕으로 미하엘 하이든은 20살에 지금의 루마니아 지역에 속하는 그로스바르다인 주교의 전속 음악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5년 뒤에는 모차르트의 고향 잘츠부르크로

자리를 옮겨서 44년 동안 대주교의 궁정음악가로 활동했고요. 이곳에서 모차르트와 카를 마리아 폰 베버에게 작곡을 가르쳤습니다. 미하엘 하이드는 성악곡과 기악곡에 걸쳐 여러 작품을 남겼는데요. 형인 요셉 하이드는 평소에도 교회 음악에 있어서만큼은 나보다 동생이 뛰어나다고 말하면서 동생이 작곡한 레퀴엠을 자신의 장례식에서 연주했으면 좋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형의 바람대로 1809년 5월 31일 요셉 하이든이 세상을 떠나고 난 후 며칠 뒤에 열린 추모 음악회에서 동생 미하엘 하이든의 레퀴엠이 연주됐습니다. 각별했던 형에게 바치는 동생의 고별 인사와 또 같은 음악에 참석했던 많은 이들이 함께 눈물을 쏟아왔습니다. 미하엘 하이든의 레퀴엠 C단조 가운데 아뉴스데이를 듣겠습니다. 4명의 솔리스트, 소프라노 지글린데 다미쉬, 알토 가브리엘레, 슈레켄바허, 테너 크리스 메리트, 베이스 하르무트 뮬러, 잘츠부르크 방송합창단 에른스트 힌 라이너가 지휘하는 잘츠부르크 카메라타 아카데미카의 연주입니다.

교회 음악에 있어서만큼은 동생이 나보다 뛰어나다고 말한 요세프 하이든의 동생 미하엘 하이든의 레퀴엠 C단조 가운데 아뉴스 데이였습니다. 요세프 하이든이 세상을 떠나고 난 뒤 추모 음악회에서 정말 이 곡이 연주됐다고 하죠. 소프라노 지글린데 다미쉬, 알토 가브리엘레, 쉐켄바허, 테너 크리스 메릿, 베이스 하르무트 밀러, 잘츠부르크 방송 합창단, 에른스트 힌 라이너가 지휘하는 잘츠부르크 카메라타 아카데미카의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하이든 형제를 좋아하세요. 이어가겠습니다.

하이든 가문 삼형제 가운데 요세프와 미하엘 이름은 친숙하나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이름이 바로 막내 요한 에반겔리스트 하이든입니다. 1743년에 태어난 요한 에반겔리스트는 하이든보다 11살이 어린 늦둥이 동생이었는데요. 자녀가 없었던 큰형 요세프는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막내 동생을 자식처럼 각별하게 아꼈습니다. 막내인 요한 에반겔리스트 역시 형들과 마찬가지로 일찍부터 노래를 불렀고 전문 성악가로 성장해 테너 가수가 됐습니다. 특히 그는 맏형 요셉 하이든이 일하는 에스테라하지 궁정 합창 단원으로 활동하면서 형제가 같은 직장에서 나란히 일했어요. 요한 에반겔리스트 하이든, 비록 오페라의 주역을 맡거나 솔리스트로 이름을 떨치진 못했지만 합창 단원으로 충실히 자기 역할을 수행했고요. 형 요셉 하이든이 작곡한 오라토리오 천지창조 같은 작품에서 합창을 맡아 든든하게 형의 곁을 지켰습니다. 평생 결혼하지 않고 홀로 살았던 요한 에반겔리스트는 어려서부터 몸이 많이 약했고 1805년 삼형제 가운데 가장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번에는 요셉 하이든의 오라토리오 천지창조 중에서 우리엘의 아리아를 듣겠습니다. 거룩하고 위엄 있는 모습인데요. 요한 에반겔리스트 하이든이 테너였기 때문에 테너의 아리아를 골랐어요. 테너 벤자민 브룬스, 마렉 야놉스키가 지휘하는 드레스덴 필하모니의 연주입니다.

요셉 하이든의 오라토리오 천지창조 가운데 우리엘의 아리아였습니다. 거룩하고 위엄 있는 모습. 테너 벤자민 브룬스의 음성, 마렉 야놉스키가 지휘하는 드레스덴 필하모니의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엔지니어 박기용, 프로듀서 박정현, 작가 정주은, 이가연, 전 신윤주였어요. 오늘도 일상이 음악이 되는 하루 보내세요.

0: 대한민국 클래식의 미래 KBS와 한국전력의 문화예술 파트너십 제33회 KBS 한전음악 콩쿠르가 오는 6월 개최됩니다. 피아노, 현악, 관악, 성악 4개 부문에 걸쳐 펼쳐지는 이번 경연은 만 35세 이하의 고등학교를 졸업한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수상자에겐 최고 1천만 원의 상금과 KBS 교향악단 협연, 국내외 마스터 클래스 등 특전이 주어집니다. 참가 신청 접수는 5월 11일부터 6월 5일까지이며 참가 요강 및 접수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KBS 한전음악 콩쿠르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33회 KBS 한전음악 콩쿠르 꿈과 패기가 가득한 젊은 음악인 여러분의 많은 참가 바랍니다. 이 행사는 한전 KPS, 한전 KDN, 한전 기술이 함께합니다.
1: 클래식을 더 가까이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KBS 음악실 아나운서 윤수영입니다. 5월에 피는 꽃들 가운데 제스민은 유난히 깊고 달콤한 향기로 사랑받는 꽃입니다. 향이 워낙 그윽하다 보니 당신은 나의 것, 사랑의 기쁨, 우아함처럼 꽃말도 다 하나같이 사랑을 닮아 있는데요. 어쩌면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이 향기 속에서 사랑의 설렘과 황홀함을 떠올려 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메조소프라노 지나 우와 함께하는 오늘 살롱드 오페라에서는 바로 그 제스민 정원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한편의 사랑 이야기를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생방송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하는 화요일입니다. 지금 바로 KBS 콩 화면 오른쪽 위에 있는 카메라 버튼을 누르시거나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KBS 음악실을 검색해 주세요. 계신 곳에서 가깝고 편안하고 생생하게 이제 곧 펼쳐질 라이브 오페라 무대를 눈으로 보시면서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또 나누고 싶으신 이야기 있으시면 언제든지 전해주세요. 인터넷 콩, 모바일 콩 참여 무료이고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샵 9310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그럼 보이는 살롱드 오페라 지금 시작할게요.

오페라 가수가 콕콕 짚어주는 오페라 특강. 오페라 한 편을 가장 생생하고 재미있게 핵심만 추려 만나봅니다. 5월 살롱드 오페라는 메조 소프라노 지나 오 마스터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국내 유일의 생방송 렉처 콘서트가 열리는 이곳은 보이는 살롱드 오페라. 네, 메조소프라노 지나 오와 함께하는 5월의 살롱드 오페라는 꽃의 노래 시리즈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시간인 오늘은 제스민 정원에서라는 주제로 마련해봤고요. 먼저 음악으로 문을 열겠습니다. 레오 딜리브의 오페라 라크메 가운데 3막 전주곡, 미셸 블라송의 지휘하는 툴루스 카피톨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감상하시죠.

0: 딜리브의 오페라 라크메 가운데 3막의 전주곡 전해드렸습니다. 미셸 블라송이 지휘하는 툴루스 카피톨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러블리 닉네임 쓰시는 분께서 아침에 듣는 클래식은 힐링이 되네요. 또 애청자 옴브라마이프님, 라크메는 아리아는 많이 들어봤지만 내용은 잘 모르는데 오늘 많이 배울 것 같습니다. 오페라 1타 강사 진아오쌤 오늘도 반갑습니다. 일찍이 유튜브에 들어오셔서 기다리고 계셔주셨는데 인사 나눠볼게요. 1타 강사 오페라 진아오 선생님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어요?
1: 뭐 손살같이 지나갔지요.
0: 네, 네. 손살같이 맞습니다. 지난주에는 오페라 라트라비아타의 동백꽃이라는 주제로 또 이제 줄거리를 봐 음악을 들려주셨었고 오늘은 제스민 꽃이네요.
1: 맞습니다. 동백꽃과 정반대의 성질을 가졌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동백꽃은 화려하지만 반면 향기가 없는 꽃이었잖아요.
0: 그렇죠.
1: 근데 제스민은 생긴 거는 소박합니다. 근데 향기가 그렇게 그윽하다고 해요. 저도 아직 생화로 제스민을 만나보진 못했는데요. 항상 제스민
0: 맞아요. 사실 우리 그걸로도 익숙하잖아요.
1: 네. 그렇게 해서 그 향만 알고 있는데요. 네. 그런데 그 제스민이 외향에 비해서 향이 그렇게 그윽하고 특히나 밤에 더 향이 짙어진다고 합니다.
0: 이 참 문학이나 이제 예술 작품의 소재로 참 좋네요. 그렇죠? 밤에도 그윽해진다. 제스민이 주인공이 되는 오늘의 오페라는 어떤 작품인가요?
1: 레오 딜리브라는 프랑스 오페라의 대표적인 작곡가 중에 한 명인데 딜리브가 1883년에 파리에서 초연한 오페라 라크메인데요. 네. 아마 이름은 많이 들어보셨을

0: 했을 거예요. 워나 꽃의 이중창이라든지 아니면 종의 아리아 같은 곡들은 유명하니까요. 그런데 오늘 아까 앞서 옴브라 마이프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1: 우리 청취자분 애청자세요.
0: 그래서 오늘 이제 라크멜의 이야기를 저도 이제 소개할 수 있게 돼서 참 기쁜데요. 네. 배경은 인도입니다.
1: 인도. 네, 이국적이에요.
0: 그렇죠. 인도 하면은 대표적인 종교가 바로 힌두교잖아요. 거기서 뭐 저도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제스민이 굉장히 중요한 꽃이라고 해요. 특히 흰색 제스민이 아무래도 모양에서도 그렇다시피 뭐 순수함, 또 영적인 헌신, 뭐 이런 신에게 바치는 아름다움 이런 것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1: 네.
0: 그래서 라크메에서도 이 주인공 이제 라크메가 이제 처음에 나와서 꽃의 이중창을 할 때 흰색 제스민 이야기가 계속 나오거든요. 그 라크메는 어떤 신분이냐 하면은 그 인도 하면 또 카스트 제도가 있잖아요.
1: 첫전 계급
0: 그렇죠.
1: 제도 예전에.
0: 가장 위에 있는 계급이 바로 브라만. 네. 그 성직자
1: 브라만이군요.
0: 맞나요? 제가 액센트를 맞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1: 저 굉장히 지금 빨려 들어갔어요. 라크메고 브라만이구나 하면서.
0: 저도 잘 모르겠어요. 브라바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브라만. 네. 아시는 분 적어주십시오. 어디 액센트가 있는지. 아무튼 그 브라만 사제의 그 가장 최고 사제인 닐라칸타의 딸입니다.
1: 네.
0: 즉 라크메는 인도의 그 정신을 상징한다고도 할 수 있죠.
1: 네.
0: 아, 하나 빼먹은 게 있는데요.
1: 네.
0: 이 제스민 꽃의 또 다른 매력이 뭐냐면 지금 방금 말씀드린 순수하고 신에게 드리는 헌신 이런 면도 있는 한편 인도에는 신들이 많잖아요. 힌두교에는.
1: 그렇죠.
0: 그중에서 아마 여러분들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사랑의 신이 카마. 라고.
1: 아,
0: 네, 그 다음 이름
1: 카마,
0: 많이
1: 뭐,
0: 알고 계시는
1: 이렇게 뭐 그런 얘기.
0: 네. 그 카마 신이 마치 큐피트처럼 그 화살을 쏘아서 그 사랑의 마음을 꿰뚫는데요.
1: 네.
0: 거기에 제스민 오일을 바른다고 해요. 화살 촉에.
1: 아, 그래요.
0: 네.
1: 제스민이 여러모로 그러니까 사랑과 연관이 되어 있는
0: 그래서 이 오페라에서
1: 꽃이네요.
0: 제스민은 굉장히 의미심장하지요. 그래서 제스민의 이렇게 화살 오일이 그 화살 촉에 심장이 관통된 것처럼 여기서 라크메도 그러한 사랑을 만나게 됩니다.
1: 네. 라크메가 이 오페라의 주인공의 이름이죠. 여주인공.
0: 그렇죠.
1: 어떤 아까 이제 사제의 딸이다라고 얘기를 해 주셨는데 그 주인공에 대해서 이제 만나봐야 할 텐데 특별한 손님과 오늘 함께 나와주셨습니다. 먼저 소프라노 김유미 씨 옆에 앉아 계신데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네, 진아오쌤 직접 소개 부탁드립니다. 제이스민보다 더 아름다운 소프라노께서 이 자리에 하셨어요.
0: 이미 하셨잖아요 소개를. 저는 정말 뭐랄까요. 저는 성악가들이 노래를 할 때 그 사람의 인품, 성격도 드러난다고 보는데요. 오늘 오시는 분들은 노래하는 에서도 정말 그 따뜻함과 또 겸손함과 뭐랄까 사랑스러움이 묻어있는 분들을 제가 오늘 모셨습니다.
1: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른 아침부터.
0: 그래서 제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저에게 있어서 라크메 김유미 선생님. 특히 프랑스 오페라 정통하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김유미 선생님을 인사 한번 드리시죠.
2: 안녕하세요. 소프라노 김유미입니다. 너무 과찬을 해주시면서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이 자리에 함께하게 되어 너무 감사합니다.
1: 아, 봐주셔서 정말 저희가 영광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노래 가사를 먼저 저희에게 들려주실 거죠.
0: 네, 그 유명한 꽃의 이중창을 이제 김유미 선생님이랑 저랑 둘이서 부를 예정인데 그 왜 제스민 이야기를 하는지 요 가사 중에 일부를 들려드리면 청취자분들께서 아 그래서 제스민이구나 하실 것 같아서요. 일부를 우리 또 프랑스 오페라 정통하신 김유미 선생님이 프랑스 원어로 읽어주시면 제가 바로 받아서 한국어로 해석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준비되셨어요?
2: 네.
1: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 꽃의 이중창 가사 들어볼게요.
2: D'où m'épais le jasmin à la rose s'assemble.
0: 제스민이 뒤덮은 정원의 둥근 천장 아래 장미가 어우러지고
2: Rive en fleur, frais matin, nous appelle ensemble.
0: 상쾌한 아침, 꽃핀 강가에서 우리는 서로 부르지.
2: À glissons en suivant le courant, fuyons.
0: 아, 흘러가는 물결 따라 미끄러지듯 가자.
2: Dans l'onde frémissante d'une main nonchalante.
0: 일렁이는 물결을 여유롭게 손으로 저으며.
2: Gagnons le bord où l'oiseau chante, l'oiseau chante.
0: 강으로 가자.

0: 이 새가 노래하는 것으로.
1: Dôme épais, lent jasmin nous appelle ensemble.
0: 하얀 제스민이 정원에서 우리를 부르네. 저희 노래 준비하겠습니다.
2: 오, 좋습니다. 와, le jasmin 이라고 해주셨는데, 자, 오페라 라크메를 잘 모르시더라도 지금 이 곡을 들으시면 아, 이 선율이었구나 라고 연상을 바로 하실 것 같습니다. 여주인공 라크메와 그의 하녀 말리카가 함께 부르는 이 노래 지금 함께 감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보이는 라디오로 전해드리는 살롱드 오페라죠. KBS 콩화면 오른쪽 위에 있는 카메라 버튼을 누르시거나 유튜브에서 KBS 음악실 검색하시면 눈으로 보시면서 이 아름다운 아리아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아까 이제 가사를 들어보니까 두 사람이 있는 곳이 자스민이 아주 뒤덮인 그런 아름다운 정원 같아요. 한두 송이가 아니고 뒤덮였을 정도면 향기가 얼마나 코를 찌를지. 라이브 음악 정해 듣겠습니다. 딜리브의 오페라 라크메 가운데 꽃의 이중창, 제스민꽃 울창한 둥근 지붕, 메조소프라노 지나오, 소프라노 김유미의 노래, 홍진선의 피아노 연주로 라이브로 정해 듣겠습니다.

0: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꽃향기인가 노래의 향기인가 환상적이었어요. 딜리브의 오페라 라크메 가운데 꽃의 이중창, 제스민꽃 울창한 둥근 지붕, 메조소프라노 진아오, 소프라노 김유미의 노래, 홍진선의 피아노 연주로 라이브로 이곳 KBS 오픈 스튜디오 콩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진식님께서 너무 좋아서 보이는 라디오를 누르고 말았습니다. 적어주셨어요. 당연하죠. 조세형님, 영화에서 들었던 기억이 나요. 아, 실제로는 이렇게 부르시는군요. ASJ님 쓰시는 분 너무 행복합니다. 말로 표현을 못하겠어요. 꽃의 이중창을 실황으로 감상할 수 있다니. 글로리아님은 KBS 예당 감사합니다. 말씀해 주셨어요. 예당도 이 시간에는 라크메 안 하죠. 저희 KBS 음악실이 실시간을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살롱도 오페라 꽃 주제가 너무 좋습니다. 계절적으로 즐기기에 딱 맞아요 라고 유튜브에 또 청취자께서 소감 전해주셨는데, 진짜 진아오 선생님이 정말 딱 너무 좋은 기획을 이번 5월 살롱도 오페라를 위해서 해주셨습니다. 서지연님, 너무 아름다운 목소리. 전상수님, 점심은 그냥 바게트입니다. TV 닉네임 쓰시는 분도 김유미 선생님이 프랑스어 발음이 시처럼 귀를 간지럽힙니다 등 많은 분들이 소감을 주셨습니다. 아니 진짜 아까 이제 가사를 읊어주시기만 했을 때도 노래 같았거든요. 그런데 노래로 들으니까 어느 쪽이 진짜 음악인 것인가. 진짜 이제 프랑스어 작품의 이제 특징들이겠죠. 네, 이런 언어 자체에서 나오는 특징.
1: 네, 맞습니다. 프랑스어가 사실 이제 연음이라는 것도 존재하고 비모음도 존재하다 보니까 언어 특성상 약간 말을 하는 것도 다 연결돼서 노래처럼 들리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0: 네, 네.
1: 그래서 음악도 덩달아서 같이 좀 부드럽고 우아하게 들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0: 르 자스망 한 번만 더 해주시면 안 돼요?
1: 네, 르 자스망.
0: 우아합니다 진짜. 그리고 오늘 또 옆에 또 멋진 또 한 분을 모시고 나와주셨잖아요.
2: 네, 맞습니다. 제가 오늘 그 맥락이 네. 음성이 따뜻한 분은 이미 그 인품이 묻어나는 이미 작년에 저희 로시니로 세간을 웃음으로 물들였던 그 테너 진성원 선생님을 네. 오늘 감사하게 모셨습니다.
0: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3: 오랜만입니다. 반갑습니다.
0: 네. 아우, 이번에는 이 순수한 라크메의 마음을 훔치는 이제 남주인공으로 오신 건데 그간 어떻게 지내셨어요?
3: 네. 그동안 연주도 하고 뭐 대학 강단에도 있었고요.
0: 네,
3: 얼마
0: 네.
3: 전에는 아름다운 물방아씨 간의 아가씨 슈베르트 그렇죠. 네. 작곡에 네, 독창회를 마쳤습니다.
0: 맞습니다. 아유, 축하드립니다. 오늘 이제 곧 불러주실 노래도 저희가 기대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오페라 이야기 이어가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이제 인도 최고 사제의 딸 라크메와 하녀 말리카가 이제 노래를 함께 부르는 현장까지 지금 우리가 들었습니다. 네. 이후로 어떤 이야기가 펼쳐지나요?
2: 이제 겨우 도입부였고요.
0: 네.
2: 이 장면이 이제 이 오페라의 분위기를 이제 설명해주는 약간 저는 향수 광고 같다고도 생각을 해요.
0: 향수 맞아요. 진짜 향이 느껴져요.
2: 왜냐하면 이 19세기 프랑스에서 파리에서 향수를 만들 때 이 네. 자스민이 꼭 들어갔다고 합니다.
0: 네, 네. 실제로.
2: 네, 실제로.
0: 네.
2: 그래서 이렇게 앞에 분위기는 이 앞으로 이런 분위기로 갑니다 하는데 진짜 본격적인 네. 드라마는 이제부터 펼쳐지는데요.
0: 네.
2: 이 신성하고 아름다운 정원의 외부인인들이 침입같이 이렇게 들이닥칩니다.
0: 네.
2: 그들은 나중에 영국을 식민지로 만들었던 인도를 식민지로 만들었던 영국이죠.
0: 그렇죠.
2: 영국 사람들이 이제 장교들과 그들의 뭐 여자친구들 뭐 이래가지고 한 6명 정도가 와가지고 시끌벅적 이 신성한 곳을 아주 모독을 합니다. 그러면서 네. 뭐랄까 질펀한 농담도 하죠.
0: 아하.
2: 그 라크메라고 알아? 그렇게 예쁘다며? 막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그중에서 그래도 침착하게 이 공간을 존중하는 이가 있는데 네. 바로 영국 군인인 제랄드입니다.
0: 아, 제랄드.
2: 네, 제랄드가 있군요. 영국 사람이.
0: 제랄드? 모르겠습니다. 편하게.
2: 제랄드?
0: 제랄드.
2: 제랄드인데 아무튼 그 사람인데 그는 라크메가 그곳에 놓고 간 장신구를 네. 발견하고는 상념에 사로잡힙니다.
0: 네.
2: 다른 사람들은 뭐 먹고 마시고 정신이 없죠. 그들을 먼저 보내고 그 제랄드는 스케치를 더 하려고 남아있는 있는데요. 그 장신구를 가지러 온 라크메와 마주치게 됩니다.
0: 그렇군요.
2: 그러면 카마의 화살에 탁 쏘이게 되지요, 두 사람은 서로.
0: 그렇죠. 바로 그 장면을 오늘 또 라디오 드라마로 준비해 주셨다고요?
2: 네. 네. 이 노래 그 저기 이제 진성원 선생님이 제랄드의 아리아를 불러주실 거고 또 김유미 선생님이 라꿈의 아리아를 불러주실 건데 그 두 곡 다 한국에는 굉장히 아닙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제가 독일에 있었지만 독일에서도 네. 부르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0: 네.
2: 근데 흔쾌히 새로운 곡인데도 기꺼이 이렇게 공부를 하고 와서 네. 여러분들께 들려주시겠다고 하셔서 제가 너무 일단 감사를 드리고요.
0: 아, 감사합니다. 아니, 진짜 유튜브에 저도 오늘 방송 준비하면서 검색을 했는데 많지 않았어요.
2: 네.
0: 흔치 않았어요.
2: 정말 전곡 음반이 아니면 없는 네, 그런 맞아요. 곡들인데 너무 네.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0: 네.
2: 그래서 그 곡들이 아무래도 조금 생소하실 테니까 드라마로 해서 그 가사 내용, 오페라의 가사 내용을 드라마처럼 이야기해 주시면
0: 네.
2: 이제 저희가 이어서 연주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 좋습니다. 그러면 라크메와 제랄드가 서로에게 첫눈에 반하는 그 장면을 먼저 드라마로 만나볼게요.
4: 이 발찌는 저 힌두교도 여인의 것이겠지? 이토록 작다니. 그 손은 내 손 안에 쏙 들어올 정도로 작겠지. 아, 이 황금고리는 아마도 발목에 거는 것이려나? 그 발은 꽃길만 밟았을 것이야. 또 이 목걸이. 아, 여전히 향기가 난다. 그것은 그녀의 향기겠지? 그녀의 심장 박동을 느꼈을 이 목걸이. 아니, 아니다. 사라져라. 이 모든 환상들아, 내 머릿속을 어지럽히는 망상들이여, 모두 부질없도다. 가라, 모든 환상들아, 너희가 원래 있던 꿈의 나라로 돌아가라. 오, 환상이여, 황금 날개를 가진 환상이여. 아니, 저기 누가 오는데? 아, 꽃을 두 손 가득 들고 오는 저 여인은 라크메, 그녀가 맞아.
5: 아가씨, 그 꽃을 여기 내려놓죠.
1: 응, 신께서 우리를 보호하실 거야. 이제 이 물속에서 저 타오르는 태양의 열기를 식혀야겠어.
5: 네, 좋은 시간 누리세요. 이 무성한 나무들이 아가씨를 가려드릴 거예요. 전 이만 가볼게요.
1: 응, 잘 가, 말리카. 이따 집에서 보자.

0: 꽃들은 더 아름답고 하늘은 더없이 찬란한데 어떤 향기가 내 마음을 이리도 어지럽히는 거지? 왜 심장이 이렇게 두근거리는 거지? 나는 왜 혼자 있기를 좋아하는 걸까? 홀로 울고 싶어서? 왜 나는 이렇게 슬픈 걸까? 비둘기의 노래가 슬프고 꽃이 시들어 떨어지는 것도 슬퍼.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 눈물이 매혹적인 위로를 주기도 해. 행복한 마음이 들기도 하거든. 뭔지는 모르겠지만 황홀한 느낌이 느껴져. 나를 감싸고 있는 이 향기처럼.
1: 와, 이어서 아리아 두 곡 바로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내용을 담은 아리아들입니다. 먼저 제랄드가 부르는 아리아입니다. 딜리브의 오페라 라크메 가운데 제랄드의 아리아, 천상의 거짓으로 지어진 망상, 테너 진성원의 노래, 홍진선의 피아노 연주로 감상하시고 이어서 라크메가 부르는 왜 나는 깊은 숲속에서, 소프라노 김유미의 노래, 홍진선의 피아노 연주로 청해 듣겠습니다. 모두 지금 라이브로 전해드리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야, 딜리브의 오페라 라크메 가운데 아리아 두 곡이었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 라크메가 부른 왜 나는 깊은 숲속에서 소프라노 김유미 피아노 홍진선 두 사람이었고 먼저 들으셨던 곡은 제랄드의 아리아 천상의 거짓으로 찢어진 망상 테너 진성원의 노래 홍진선의 피아노 연주로 라이브로 전해드렸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소름이 돋아요. 또 어느 분은 도서관인데 박수 칠 뻔했어요. 적어주셨고 이 시간에 나올 수 있는 소리인가요? 오늘부터 프랑스어 배울 거예요. 등등 많은 글들을 적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아, 진짜 이 시간에 나올 수 있는 목소리인지 진성원 선생님 노래도 너무 좋았고 저는 그에 앞서서 내레이션 해주셨을 때 그 낭독해 주셨을 때 군인이라기보다는 이제 문화 청년 같은 그런 너무나 순수함이 느껴지는 제럴드였던 거예요.
1: 네 그래서. 맞습니다. 예. 보니까 역할이 순수한 좀 청년의 이미지도 있더라고요.
0: 네, 예, 네.
1: 그러니까 뭐 격정적인 사랑보다는 네. 뭔가 이렇게 미지의 세계의 그런 동경.
0: 네.
1: 근데 거기에 이제 한 여인이 나타났잖아요.
0: 그렇죠. 그러니까
1: 그게 더 소스가 진해진 거죠.
0: 아, 네. 작년에요. 올해 한 번 더 나오시니 어떠십니까?
1: 아, 작년에는 굉장히 코믹하게 나왔는데 네. 오늘 좀 진지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0: 네, 네. 아.
1: 네. 맞습니다. 그래서
0: 애석하시죠 좀.
1: 아, 애석. 예, 애석해서
0: 그 애석함을 해야 되는데.
1: 오늘은 네. 중국집 가서 자스민 티와 함께. 네.
0: 얼마나 저 말씀이 하시고 네. 싶으셨을까
1: 맞아요.
0: 계속해서. 네. 네. 자스민티, 루이 자스망. 네, 오늘 자스민 꽃향기가 가득한 라크메 오페라 만나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줄거리 알려주세요.
2: 네, 네 자스민의 향취에 취해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데요. 네. 이 두 사람이 이 노래를 부르면서 이제 서로의 마음을 토로하면서 마주쳤잖아요.
0: 네.
2: 사랑에 급격히 빠지고 격렬한 이제 사랑의 이중창을 부르는데 참. 결정적인 사람이 등장합니다.
0: 누구?
2: 바로 라크메의 아빠인 릴라 산타가 다시 와가지고
0: 네.
2: 등장한 거죠. 그래서 빨리
0: 네.
2: 가세요 가세요 해서 두 사람은 헤어지고 네. 릴라 산타는 이 거룩한 곳에 외부인이 침입해서 이것은 우리에게 모욕이다. 복수다. 그러면서 1막이 마무리가 됩니다.
0: 예.
2: 그래서 2막에서는 시장으로 배경이 바뀌면서요. 거지로 릴라 산타가 분장을 하고 그 침입자를 잡으려고 미끼를 놓습니다.
0: 어떻게요?
2: 그 미끼라 하면 바로 라크메를 하여금은 그 시장 한복판에서 노래를 하게 만드는데 그게 바로 그 유명한 종의 아리아인 거죠.
0: 네.
2: 나중에 저희가 들어볼 텐데요. 그 노래를 듣기 전에 먼저 결말을 말씀을 드리자면 그 노래를 듣고 당연히 제랄드가
0: 라크메 소리를
2: 낚이죠.
0: 미끼를
2: 놨으니까요. 울었습니다. 네. 그리고 릴라 산타는 그걸 놓치지 않죠. 칼로 치명상을 입힙니다.
0: 제랄드에게.
2: 네. 그래서 죽은 줄 알았어요. 하지만 라크메가 그를 이제 도와서 물론 그녀의 힘으로 할 수는 없고 하인을 시켜서 이렇게 뭘 말리카도 아니지만 네. 아무튼 힘을 들여서 숲속에 은신처로 숨겨서 그를 지극정성으로 간호합니다.
0: 살아나요?
2: 그렇죠. 살아납니다. 또 라크메는 그에게 자신의 그 종교에서 주는 더욱 이거는 사실 힌두교적인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마법의 물약, 신비의 물약을 구하러 갑니다.
0: 네.
2: 제랄드에게 뭔가 더 힘을 주고 싶었던

0: 것이죠. 그 사이에 제라드는 각성을 하게 됩니다.
1: 각성을요?
0: 네. 자신의 처지, 자신의 신분, 자신이 원래 돌아가야 돼. 사실 제라드에게 약혼녀까지 있었거든요.
1: 아, 그래요?
0: 네.
1: 어, 문학 청년인 줄 알았더니.
2: 네. 감사합니다.
0: 갈대 같은 남자였던 것이지요.
1: 남자들이란.
0: 그래서 자기가 다시 돌아가. 거기서 한계가 있는 것이죠. 마치 나비 부인의 핑크톤 같지 않나요?
1: 비슷하네요.
0: 네. 어. 그냥 그 핑크톤에게 초초상은 네. 나비는 그냥 뭐 그래 내가 일본에 있는 동안 있는 그냥 현지에 있을 여인 정도 그 정도였던 것처럼 라꿈에도 그냥 미지의 세계에서 매혹적인 한 대상이었을 뿐 그녀와 함께 자신의 인생을 읽어갈 생각은 아닌 것이죠.
1: 네.
0: 그걸 알게 된 라꿈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결말은 정말 나비 부인과 흡사합니다. 아. 스스로 독초,
1: 네.
0: 독이 든 꽃을 먹고 그 독으로 죽음을 맞이하면서 하지만 그 와중에 그 구해온 신비의 물약을 제라드에게 줍니다.
1: 네.
0: 그 상황에서
1: 심지어 살려주고
0: 심지어
1: 약도
0: 살려주고
1: 주고.
0: 어. 나비 부인도 아들을 주잖아요.
1: 그렇죠.
0: 아들을 건네주고
1: 진짜 비슷하네요.
0: 네, 그게 네. 전형적인 오리엔탈리즘이죠. 그 서양인들이 그리고 있는 동양 여성에 대한 스테레오타입 네. 이미지인 거죠.
1: 네. 좋습니다. 이렇게 줄거리를 쭉 설명해 주셨는데 아까 네. 언급하셨던 이 오페라에서 정말 유명한 아리아 네. 종의 아리아라는 별명도 가지고 있는 그 음악 지금 전해드리겠습니다. 딜리브의 오페라 라크메 가운데 종의 아리아 어디로 가는가 젊은 인도의 아가씨는 오늘 소프라노 나탈리 디세이의 노래 그리고 베르트랑 드 빌리가 지휘하는 콜론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1995년 공연 실황 버전으로 지금 전해드리겠습니다.

0: 딜리브의 오페라 라크멜 가운데 종의 아리아 어디로 가는가 젊은 인도의 아가씨는 소프라노 나탈리 디세이의 노래 베르트랑 드 빌리가 지휘하는 콜론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1995년 공연 실황 버전으로 전해드렸습니다. 김기준님께서 듣는 제가 숨이 멎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김윤경님 아가 이렇게 아름다운 발음이었나요? 적어주셨습니다. 유튜브에서 신토방님께서는 로미오와 줄리엣처럼 신비의 마약이 이제 독약이 나오네요라고 적어주셔서 저도 진짜 로미오와 줄리엣 말씀하셨던 나비 부인도 있고 포카혼타스 이야기도 맞습니다. 생각나고 네네. 그랬어요. 네. 아 오늘 이렇게 너무나 아름답고 감각적이며 비극적인 서사의 딜리브의 오페라 라크멜을 감상해 보았습니다. 이제 세 분을 직접 만나고 싶으시다고 공연 일정 등이 궁금하다고 물어보셨는데 먼저 김유미 씨부터 여쭤볼게요.
1: 아, 네. 저는 다음 달 테너 장준님과 함께 현대 문화홀에서 듀오 콘서트 준비하고 있습니다.
0: 네. 네. 기대됩니다. 그리고 진성원 선생님.
2: 네. 5월 22일부터 24일까지 그 예술의 전당 오페라 극장에서 베세토 네. 오페라단 주최로 네. 오페라 꼬집한 두때에 제가 22일 날 출연합니다.
0: 네. 너무 유쾌한 작품인데요.
2: 맞습니다.
0: 네. 기대되네요. 그리고 우리 진아오 쌤은 어딜 가면 뵐 수 있나요?
3: 저를 실제로 아주 가깝게 한 30cm 앞에서 만났을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요. 네. 리스본 클라스라고 덕수궁 돌담길에 있는 네. 북토크와 이런 공간인데 거기서 살롱 음악회를 2주에 한 번씩 5월 동안 하고 있습니다. 네. 바로 이번 주 금요일 7시 반인데요. 네. 이번 주에는 그 로지나와 신데렐라 이야기를 할 거고요. 네. 그다음에 2주 뒤에는 파우스트를 가지고 예, 제가 직접 설명도 드리면서 네. 1m 앞에서 바로 제 침을 맞아가면서 노래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0: 야, 정말 가깝게 네. 만나실 수 있군요. 안 그래도 아까 문원선님께서 저 그 이번 주 금요일 리스본 네. 클래스 간다고
3: 아, 거기서 봬요.
0: 적어주셨네요. 저도 가보고 싶습니다. 다음 주는 KBS 음악실을 살롱 도페라에서는 어떤 작품 전해주시나요?
3: 이번에는 장미를 들고 올 예정입니다.
0: 장미?
3: 네.
0: 기사도 있고.
3: 맞습니다. 네. 로생 파발리의 장미의 기사를 데려올 예정이고 네. 저는 거기서 이제 옥타비안이라고 네. 거기서 좀 멋진 남자 역을 할 예정이라 살을 조금 더 뺄 예정이고요.
0: 네네. 살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요?
3: 아니, 이게 마른 미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 역할은. 아, 네네. 네. 약간 조금 그 베르사유의 장미인가? 그 만화의 오스칼 같은 약간 그런 이미지가 저의 추구미인데요.
0: 아, 네. 느낌 왔어요.
3: 일주일 안에 네. 될지 모르겠습니다. 최선은 다해보겠습니다.
0: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요. 아프시면 안 되니까. 그리고 함께 해주신 홍진선 선생님 감사합니다. 오늘 어떠셨어요? 짧게 예.
4: 네 멋진 선생님들이랑 함께 이렇게 음악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도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메조소프라노 진아 오 그리고 테너 진성원 소프라노 김유미 그리고 피아니스트 홍진선 네 분 모두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3: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짙은 여운이 남습니다. 오늘 끝곡을 저희가 시그널 대신 이 라크멜 가운데 딜리브의 오페라 라크멜 가운데 이막의 춤곡 모음 중 테라나로 준비했습니다. 역시 미셸 블라송이 지휘하는 툴루스 카피톨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보내드릴 거고요. 내일은 초대석이 있는 수요일이죠. 섬세한 노래와 뜨거운 해석으로 치유의 음악을 꿈꾸는 피아니스트 최형록과 함께하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윤수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생생클래식 아나운서 박지현입니다. 최근 중국의 젊은 세대들이 자주 쓰는 표현 가운데 흥미로운 표현이 있는데요. 메이푸 그리고 리푸. 직역하면 메이푸는 악보가 없다, 리푸는 악보를 벗어났다라는 뜻이지만 실제로는 다른 의미로 쓰인다는데요. 상상을 한번 해볼까요? 연주를 해야 하는데 악보가 없다면 어떨까요? 아마도 확신에 찬 연주를 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악보가 없다라는 말은 계획이 없다, 확실치 않다, 마음에 확신이 없다라는 뜻으로 쓴다고 합니다. 그리고 악보와 상관없이 노래를 아무렇게나 부르면 이상하게 들리는 것처럼 악보를 벗어나다라는 뜻의 리프는 말도 안 된다, 황당하다라는 뜻으로 쓰인다고 하죠. 재밌는 건 악보가 세상의 질서와 규칙, 조화로움을 상징한다는 점입니다. 우리에게 악보가 있고 그 악보대로 잘 연주할 수만 있다면 삶도 조금 덜 불안하게 느껴지겠죠? 갈피를 읽기 쉬운 일상 속에서 나의 박자와 나의 음표들을 잘 찾아봐야겠습니다.

요한 슈트라우스 2세의 The Fledermaus, 박쥐 가운데 웃음의 아리아, Mein Herr Marquis, 친애하는 후장님이었습니다. 소프라노 디아나 담라우의 노래와 로얄 리버풀 필하모닉의 연주로 들었습니다. 중국의 젊은 층이 주로 쓴다는 표현 메이프와 리프, 참 재밌는 말인 것 같은데요. 연주자들도 무대에서 안보로 연주할 때도 있지만 악보가 있으면 확실히 좀 덜 불안하겠죠. 길을 잃을 염려도 없고 내가 어디까지 와 있는지도 알 수 있으니까요. 우리에게 그렇게 기준이 될 만한 악보를 매일매일 가지고 다니시나요? 혹시 그런 악보가 있으신가요? 이런 질문을 던져보면서 오늘도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문자메시지 샵9310번, 우물정자 누르시고 9310번입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콩으로 듣는 분들은 그냥 댓글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신청곡을 받고 있는데 모든 신청곡을 다 이제 즉석 신청곡으로 전해드리지는 못하기 때문에 좀 넉넉하게 기한 주시고 원하시는 뭐 시간대나 요일 말씀해 주시면 되도록이면 그 특별한 날에 맞춰서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케텔비의 페르시아의 시장에서 준비했습니다. 암브로시안 싱어스와 존 렌츠베리가 지휘하는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듣겠습니다.

케텔비의 페르시아의 시장에서였습니다. 시끌벅적한 장 풍경이 상상되는 곡이죠. 암브로시안 싱어스와 존 렌치베리가 지휘하는 피라모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다음 곡은 크라이슬러의 집시 여인입니다. 제롤드 루벤스타인의 바이올린과 달리아 우지엘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샤브리에의 오케스트랄 미안 랍소디 에스파냐였습니다. 이거로 마르케비치가 지휘하는 스페인 방송 교향악단의 연주였고요. 먼저 들으신 곡은 크라이슬러의 집시 여인이었습니다. 제롤드 루벤스타인의 바이올린과 달리아 우지엘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이번에 들을 곡은 모차르트의 내 손을 위한 안단테와 다섯 개의 변주곡 G장조 쾰 501번입니다. 이 18세기 후반 빈에서는 이 포핸즈, 내 손을 위한 그 피아노 곡이 상당히 유행을 했다고 하는데요. 뭐 중산층의 가정이나 혹은 그 귀족 집안의 스승과 제자의 듀엣을 위해서 특히나 또 인기가 많았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마르타 아리리치와 알렉산드르 라비노비치의 피아노 연주로 들을게요.

모차르트의 내 손을 위한 안단테와 다섯 개의 편주곡 G장조 퀼 501번이었습니다. 마르타 아레리치와 알렉산드르 라비노비치의 피아노 연주로 감상했습니다. 다음 곡은 파가니니의 바이올린 첼로 기타 3중주 가운데 4악장 론도 알레그레토입니다. 지그베르트 램베르거의 기타와 오펜브루크 현악 트리오 멤버의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파이지엘로의 만돌린 협주곡 이플레장조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까지 들었습니다. 우고 오를란디의 만돌린과 클라우디오 시모네가 지휘하는 이솔리스티 베네티의 연주였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은 파가니니의 바이올린, 첼로, 기타 3중주 가운데 4악장 론도 알레그라토였고요. 지그베르트 렘베르거의 기타와 오펜브르크 현악 3중주 단원들의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파가니니나 파이지알로 비슷한 시대를 살다간 두 음악가의 음악을 이어서 들었는데요. 이번에는 트럼펫 협주곡 두 곡을 이어가겠습니다. 네루다의 트럼펫 협주곡 이플랫장주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를 가보르 타르코비의 트럼펫과 카를 하인즈 스테펀스가 지휘하는 밤베르크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먼저 전해드리죠.

방금 들으신 곡은 4422번 쓰시는 분의 신청곡이었습니다. 점심 식사 후 나른한 오후에는 정신이 번쩍 들게 하는 이 훗메르의 트럼펫 협주곡 E플랫 장조 가운데 3악장 론도가 생각난다고 하셔서 로맹룰레의 트럼펫과 에마누엘 루드크 바로미 지휘하는 발틱 추임보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은 네루다의 트럼펫 협주곡 E플랫 장조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였고요. 가보르 타르코비의 트럼펫과 카르 하인즈 스테펜스가 지휘하는 밤베르크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생생클래식 이번 주에도 선물 풍성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먼저 콜레기움 무지쿰 서울의 바흐 브란데부르크 협주곡 전곡 연주회를 준비했습니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고음악 연주단체인 콜레기움 무지쿰 서울은 올해 창단 10주년을 맞아서 기념 공연을 준비했는데요. 바흐 작품 번호 1046번부터 51번까지에 달하는 이 작품은 바로 그 현악기를 비롯해서 합시코드와 호른, 트럼펫과 오보, 리코더와 트라베르소 플루트 등 시대악기의 정수가 담긴 곡입니다. 콜레기움 무지쿰 서울과 더불어서 합시코드의 조재혁, 바이올린의 김다미, 호른의 이석준이 연주를 들려주는데요. 5월 30일 토요일 저녁 8시 서울예술의 전당 IBK 기업은행 체인버홀에서 열리는 이 공연 5분 뽑아서 초대권 2매씩 드리겠습니다. 책 선물도 있습니다. 파격적인 영상으로 KBS 교향악단을 세계에 널리 알린 서영재 PD의 책인데요. 제목이 재밌습니다. 귀 열어 클래식 들어간다. 드라마 궁예를 활용한 궁예 레퀴엠, 강호동 협주곡 등으로 폭발적인 반응을 이끌어낸 서영재 PD는 이 책에서 클래식을 어떻게 하면 맛깔나게 즐길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소개하는데요. 30초짜리 쇼폼 영상이 각광받는 이 시대에 30분짜리 클래식 곡을 왜 들어야 하는지도 함께 이야기합니다. KBS 교향악단의 무대 뒤 이야기까지 실려있는 이 책 귀 열어 클래식 들어간다. 총 5분께 드릴게요. 이 선물들 원하시는 분들은 생클 홈페이지 선물 신청방에 남겨주셔야 하는데요. 사연을 담아서 뭐 공연 또는 도서라고 말머리에 다시고 신청해 주시면 각각 5분씩 뽑아서 선물 드리겠습니다. 당첨자 명단은 다음 주 월요일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KBS 교향악단의 연주로 차이콥스키의 교향곡 5번 2단조 가운데 3악장 발스 알레그로 모데라토 듣겠습니다. 피에타리 인키넨의 지휘로 들어보시죠.

0: 차이콥스키의 교향곡 5번 이단조 작품 64번 가운데 3악장 발스 알레그로 모더라토였습니다. 피에타리 인키나니 지휘하는 KBS 교향악단의 연주였습니다. 여러분은 매일 정오부터 2시까지 함께하는 생생클래식을 듣고 계십니다.
1: 생생클래식
0: 산뜻한 클래식 생생 클래식 생생 클래식에 머물다 가세요.

너는 나의 세상이야, 너는 나의 반쪽이야 라는 표현 혹시 써보신 적 있으신가요? 있다면 아마도 소중한 연인에게 혹은 자녀에게 그런 표현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프로코피에프는 자신의 반쪽이자 자신의 세상이라고 표현한 친구에게 곡을 헌정한 적이 있습니다. 지난주 피아니스트 조성진이 서울과 인천에서 라하프 샤니가 이끄는 뮌헨 필하모닉과의 무대에서 협연하기도 했던 프로코피에프의 피아노 협주곡 2번이죠. 1891년생인 프로코피에프가 22살 생일을 맞은 지 나흘째 되던 1913년 4월 27일 그는 편지 한 통을 받습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 음악원 동기로 만나 분신처럼 함께 지내던 친구 막시밀리안 슈미트 호프로부터 온 편지였는데요. 그 내용이 무척 충격적이었습니다. 최신 소식을 전해드리죠 라고 시작하는 마치 제3자의 시선으로 쓴 듯한 그 편지엔 친구가 생을 마감했다는 내용이 적혀있는데요. 슈미트호프는 프로코피에프에게 부디 화를 내지 말아달라, 관실받을 만한 일도 아니니 그저 무심하게 대해달라 라고 받아들이기 힘든 당부까지 했습니다. 슈미트호프는 프로코피에프에게 단순한 친구가 아니었습니다. 프로코피에프의 기록을 보면 당시 나의 반쪽은 내 자신이고 나머지 반쪽은 막스였다 라고 적혀있을 정도로 많은 취향을 공유하는 사이였는데요. 그랬던 친구의 사망 사실을 알게 된 프로코피에프는 당시 작곡 중이던 피아노 협주곡 2번 악보에 이런 헌사를 적었습니다. 막시밀리안 아나톨리에비치 슈미트호프를 추모하며, 그리고 그 다음날 검은 넥타이를 메고 친구의 죽음을

했죠. 그해 여름 프로코피예프는 상트페테르부르크 교회의 파블롭스크에서 이 협주곡의 피아노 독주 부분을 직접 초연합니다. 그런데 관객 반응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불협화음과 난타, 대담한 화성 진행이 낯설었던 관객들은 이런 음악은 집어치워라, 우리 집 고양이가 더 작곡을 잘하겠다 같은 격한 비난을 쏟아냈던 건데요. 마치 스트라빈스키가 봄의 자전을 초연하고 비난을 받았듯이 말이죠.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들을 수 있는 피아노 협주곡 2번은 이때의 작품과 정확히 일치하는 건 아닙니다. 1913년에 완성한 원본이 러시아 혁명으로 인한 화재로 소실되는 바람에 10년이 지난 1923년 기억을 되살려 작품을 새로 쓰다시피 했던 건데요. 피아노 협주곡 3번의 작곡이 끝난 뒤에 완성했기 때문에 프로코피예프 자신이 이 곡을 피아노 협주곡 4번으로 간주해도 무방하다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다시 완성된 이 작품은 강렬한 감정들로 가득합니다. 어떤 이들은 이 작품을 들으며 작곡가의 슬픔과 분노, 사건을 막지 못한 회한과 남겨진 이들의 번뇌를 느끼기도 하죠. 친구와의 좋았던 추억을 회상하는 듯한 순간이 있는가 하면 무너지는 세상의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듯한 순간도 있습니다. 반쪽으로까지 표현했던 프로코피예프의 친구에 대한 그 사랑을 표현한 피아노 협주곡 2번 함께 감상해 보시죠.

프로코피예프의 피아노 협주곡 2번 휘단조 가운데 2악장 스케르초 비바체 들었습니다. 유자왕의 피아노 구스타보 두다멜이 지휘하는 베네수엘라 시몬 볼리바르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한낮의 페르마타 오늘은 프로코피예프가 죽은 친구에게 헌정했던 피아노 협주곡 2번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생클 애청자들 중에서 이번에 민앤필과 조성진의 협연을 직접 가서 듣고 오셨다는 분.

분들 계신데요. 들으면서 어떤 감정을 느끼셨는지 궁금하네요. 오늘 이야기가 공연을 보신 분들에게는 또 다시금 그 감동을 살리는 또 그런 시간이 됐을 것 같고요. 공연을 못 보셨더라도 이야기를 알고 또 음악을 들으면 그만큼 또더 많이 들리니까 좀 평소에 듣던 또 그것과는 다르게 느껴지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곡뿐만 아니라 프로코피예프의 피아노 소나타 2번과 4번도 슈비트호프에게 헌정되었다고 하네요. 어떤 우정이었는지. 아, 그 진한 우정이 느껴지는 이 곡들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직접 들어보시면 어떨까요? 이번에 준비한 곡은 조빔의 웨이브입니다. 오펠리 갈리아리아 첼로와 루이스 데 아키노의 기타 연주에 여러 연주자들이 함께합니다.

브람스의 헝가리 춤곡 1번이었습니다. 필하모닉스의 연주였고요. 먼저 들으신 곡은 조빔의 웨이브였습니다. 오펠리 가이아르의 첼로와 루이스 데 아키노의 기타 연주에 여러 연주자들이 함께했습니다. 다음 곡은 드보르작의 피아노 5중주 작품 81번인데요. 오늘은 6중주 편곡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그 가운데 4악장 피날레 알레그로를 클레어 데세르의 피아노 모라게스 목간 5중주단의 연주로 전해드리죠.

드보르자크의 육중주 A장조 가운데 4악장 피날레 알레그로였습니다. 원곡은 피아노 5중주 작품 81번이었고요. 클라르 데사르의 피아노 모라게스 목관 5중주단의 연주로 들었습니다. 다음에 들을 곡은 슈베르트의 교향곡 8번 비단조 도이츠 759번 미완성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모데라토입니다. 클라우디오 아바도가 지휘하는 유럽 취임곡

슈베르트의 교향곡 8번 비단조 도이치 759번 미완성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모데라토였습니다. 클라우디오 아바도가 지휘하는 유럽 취임파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이번에도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을 곡일 것 같은데요.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17번 디단조 작품 31-2 템페스트 가운데 또 가장 많이 사랑받는 3악장 알레그레토 듣겠습니다. 알프레드 브랜들의 연주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또 잘 어우러지네요. 굉장히 빠른 그 템포의 음악 두 곡을 이어서 전해드렸는데요. 하이든의 현악 사중주 G단조, 호보켄 3회 74, 라이더 가운데 4악장 피날레, 알레그로 콘 브리오였습니다. 라이프지히 현악 사중주단의 연주였고요. 먼저 들으신 곡은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17번 D단조, 작품 31의 2, 템페스트 가운데 3악장 알레그레토였습니다. 알프레드 브랜들의 피아노 연주로 전해드렸는데요. 많은 이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들의 이 제목 대부분이 베토벤이 직접 지은 건 아니고 뭐 출판업자에 의해서 후에 뭐 제자들에 의해서 뭐 이렇게 정해졌다고 하잖아요. 그렇지만 이 템페스트만큼은 참 제목을 잘 지었다 라는 생각도 좀 들고 베토벤이 실제로 그런 말을 했다라고 그 제자가 증언을 했는데 그게 진짠지는 또 진위 여부는 저희가 또 확인하지 않았으니까 확신해서 말씀드릴 순 없지만 제가 또 업데이트되는 소식이 있으면 또 말씀드릴게요. 오늘 끝곡 프레디 머큐리의 시사이드 랑데뷰입니다. 드라켄스버그 소년 합창단의 노래로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생생한 오후 보내세요.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명현주명음반 정만섭입니다. 명현주명음반 매주 화요일 중심시간대 집중감상곡, 교향곡, 관현악곡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요하네스 브람스의 교향곡 3번 F장조 작품 번호 90, 레나드 번스타인이 주연한 비너 필하모니커의 연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부에는 펠릭스 맨델스존의 현악사중주 2플랫 장조 작품 번호 12, 줄리어드 스트링 콰텟의 연주 전해드립니다.

오늘 명연 유명반 첫 곡입니다. 얼마 전에 한번 소개해드린 작곡가죠. 빌헬름 페테르손 베르거가 주인공인데요. 스웨덴 출신의 작곡가로 슈만을 연상시키는 듯한 그런 독일 낭만주의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그런 작곡가입니다. 그의 대표작 가운데 바이올린 소나타 전해드렸었는데요. 오늘은 스비트, 그러니까 수트 모음곡이죠. 작품 번호 15, 울프 발린의 바이올린, 로베 데르빙어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독일 풍의 음악적인 성격과 함께 또 토속적인 그런 민속적인 느낌도 함께 담고 있는 곡이었습니다. 빌헬름 페테르슨 베르거의 모음곡 작품 번호 15, 울프 발린의 바이올린, 로베 데르밍어의 피아노 연주했습니다. 명의주 명반 오늘 첫 곡이었고요. 이어서 펠릭스 맨델스존의 현악 사중주 이 플랫 장조 작품 번호 12, 줄리어드 스트링 쿼텟의 연주입니다.

멘델스존하면 작곡가 가운데 가장 부유한 환경에서 태어난 작곡가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고 또 행복한 그런 삶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들여다보면 그렇지가 않죠. 부유하긴 했지만 누나가 먼저 세상을 떠나는 바람에 그 충격으로 또 젊은 나이에 30대의 세상을 떠난 멘델스존 천재 작곡가였습니다. 펠릭스 멘델스존의 현악 4중주 E플랫장조 작품 번호 12 줄리어드 스트링 쿼텟의 연주였습니다. 이어서 표트르 차이콥스키의 로망스 작품 번호 51 6개의 작품 가운데 다섯 번째 곡 안단테 칸타빌레죠. 니나 코토바의 첼로 파비오 미디니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페트르 차이콥스키의 로망스, 니나 코토바의 첼로, 파비오 미디니의 피아노 연주했습니다. KBS 클래식 FM의 명연주 명음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오늘 집중감상곡 요하네스 브람스의 교향곡 3번 준비했습니다. 워낙 유명한 곡이죠. 이 브람스는 종종 비스바덴의 숲을 산책하면서 작곡 스케치를 했다고 전해집니다. 이 곡은 거기에서 영향을 받은 바 큰데요. 자연에 대한 공감과 또 자연에 대한 따뜻함, 또 혹은 대범함, 이런 것을 담은 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곡을 전후해서 가곡 창작 개수가 현저히 늘어나고 이들 가곡에서는 가사가 연애 감정으로부터 자연에 대한 사랑으로 옮겨가고 있는 것이 눈에 띄는데요. 이렇게 보자면 3번 교향곡은 가곡적인 요소를 갖고 성악적으로 쉴 새 없이 자연에 대한 감정을 담고 있는 것도 당연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한편 이 곡을 빈에서 초연한 지휘자 한스 리히터는 이 곡을 브람스의 영웅 교향곡으로 불렀습니다. 이건 물론 베토벤의 교향곡 3번이 영웅으로 불리는 선례에 따른 것이지만 또 동시에 이 곡이 갖는 브람스적인 북구적이고 어떤 남성적인 그런 느낌, 강고함, 웅대함, 중후함도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영웅은 베토벤이 의미한 그런 영웅과는 전혀 다르죠. 거기다가 모든 악장이 씩씩하고 힘차게 끝나면 좋을 듯하지만 쓸쓸하고 조용하게 끝나는 그런 장대한 영웅이라는 느낌을 주지는 않습니다. 이건 그 연애 감정에서 오는 그런 어떤 연령적인 허무감, 이 앞서 슈미스라는 34살 연하의 여인을 사랑했던 브람스죠. 이 허무감에 의한 것일지도 모른다,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 곡은 브람스의 네 곡의 교향곡 가운데서 연주 시간이 짧은 편이고요. 그렇게 짧게 완성돼 있어서 이걸 브람스는 작은 교향곡이다, 이렇게 부른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충실한 그런 작품이고요. 어쨌든 이런 사실로 영웅이라는 이름은 그다지 적절하지 않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이 곡의 관현악 변성은 브람스의 그때까지의 교향곡과 기본적으로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원래는 제1악장에 A관의 클라리넷과 B관의 클라리넷을 병용하는 것을 생각했지만 나중에 B관만 사용하도록 변경했죠. 또 2악장에서 트럼펫과 큰 북이 사용될 예정이었지만 결국은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구성면에서 명쾌한 그런 곡이고요. 친구인 빌로트는 그 때문에 이 곡에 대해서 브람스는 의식적으로 지금까지 이상의 간결함과 간명함에 대해서 표현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확실히 이 곡은 듣는 사람이 이해하기 쉽도록 상당히 마음을 쓰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명쾌함을 존중하고 또 알기 쉽고 기억하기 쉬운 주제를 놓고 논리적으로 빈틈없이 나가도록 돼 있습니다. 명곡이죠. 요하네스 브람스의 교향곡 3번 F장조 작품 번호 90, 레나드 번스타인이 주연하는 위너 필하모니카의 연주입니다.

요한에스 브람스의 교향곡 3번 F장조 작품번호 90 레나드 번스타인이 주연하는 위너 필하모니카의 연주 오늘 집중 감상곡이었습니다. 이어서 요한 제바스찬 바흐의 영국 모음곡 4번 F장조 바흐 작품번호 809 소피 H의 합시코드 연주입니다.

요한 제바스찬 바흐의 영국 모음곡 4번 바흐 작품 번호 809 소피에이치의 합시코드 연주였습니다. 오늘 명연주 명음반 마지막 곡이었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정만섭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1미터를 10억 등분했을 때 그중 하나에 해당하는 크기. 이 나노미터의 세상을 보여주는 전자현미경으로 빗방울을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공기와 먼지, 나노입자, 미세한 유기물과 무기물들이 뒤섞여 있는 복합적인 세계가 드러납니다. 그 순간 빗방울은 더 이상 매끈한 구슬이 아니죠. 맨눈으로 볼 때는 그저 맑고 투명한 물 한 방울 같지만 확대해서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도시의 먼지와 바다의 소금, 숲의 꽃가루와 인간이 만든 오염물질까지 함께 뒤엉켜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래의 날개 위에 홍소연입니다. 일상도 그렇지 않을까요? 맨눈으로 볼 때와는 전혀 다른 세계가 보일 겁니다. 마음도 그렇지 않을까요? 이 전자현미경이 보여주는 1나노미터는 머리카락 굵기의 약 10만 분의 1 정도라고 하죠. 그러니 마음 역시 전자현미경으로 들여다본다면 수없이 많은 미세한 감각과 생각들이 뒤엉켜 움직이는 세계일 겁니다. 빗방울 안의 나노 세계처럼요. 그곳에서는 작은 감정 하나도 결코 작게 끝나지 않고 사소한 말 한마디도 큰 파장을 남기겠죠. 빗방울을 보다가 생각했습니다. 말도 행동도 조심해야겠다고.

5월 12일 화요일입니다. KBS 클래식 FM 노래의 날개미의 첫 곡. 20세기 미국 작곡가 콜 포터의 노래였어요. True Love. 연인이 진정한 사랑을 얘기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운이 좋은가 노래하는 달콤한 곡. 오늘은 소프라노 키리테 카나와의 음성으로 함께했습니다. 이쁘고 고운 노래로 화요일 노래의 날개미에 문 열었어요. 음악 못지않게 항상 우리 고운 사연을 보내주시는 우리 눈알가족 여러분들, 저도 오늘 조심스럽게 이쁘고 고운 말들로 응대해야겠다 다짐해봅니다. 진경수님, 오랜만에 감상하는 트루 러브라고 하셨고, 조윤여님도 굉장히 또 오랜만에 인사 주셨네요. 그냥 이렇게 오랜만에 오셔서 그냥 슬쩍 가지 마시고 이렇게 손들어 주시면 그럼 제가 정말 곱고 이쁜 말로 응대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곡은 20세기 캐나다 퀘벡 출신의 배우이자 작곡가예요. 펠릭스 르클레르. 퀘벡 하면은 프랑스어권이잖아요. 샹송 들어보시죠. 디알로그 다무회, 사랑의 대화입니다. 가사가 진짜 사랑스러워요. 더 이상 사랑하지 않게 될 때 모자를 쓰고 머리를 따차고 약속을 하죠. 그래서 몹시 바람이 부는 날에도 민머리로 다닌다고 가사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리톤 브리노 라플랑드, 소프라노에는 프랑스 듀발, 클로드 웹스터가 지휘하는 피아노 연주입니다.

프랑스어로 된 노래 두 곡 이어서 만나봤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19, 20세기 프랑스 작곡가 테오드르 디부와의 낭만주의 시대 가곡이었어요. CJM 내가 만일 사랑한다면 소프라노 상드리누 비오의 음성으로 보내드렸고요. 먼저 전해드린 샹송 펠릭스 르클레흐의 사랑의 대파였습니다. 바리톤 브리노 라플랑트와 소프라노 프랑스 듀발의 하모니, 클로드 웹스터의 피아노 연주가 함께했습니다. 아르헨티나로 건너가 볼게요. 20세기 아르헨티나의 민족주의 작곡가 카를로스 구아스타비노의 노래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미와 버드나무란 작품 자주 함께 했었는데 오늘은 다른 곡 만나보시죠. 엘 산페드리노, 산페드로 사람. 민족주의자, 민족주의 작곡가답게 아르헨티나의 민속 리듬을 기반으로 한 노래입니다. 산페드로 출신의 소몰이꾼 가우초라고 한다네요. 그가 끝없는 평원에 홀로 가축을 몰고 다니면서 이제는 곁에 없는 연인과 고향을 그리워하는 눈물의 노래라고 합니다. 메조소프라노 테레사 베르간사, 후안 안토니오 알바레스 파레호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방금 들으신 곡 20세기 멕시코 작곡가 알폰소 에스파르사 오테오의 깐시온이었습니다. 디메게시 그래 라고 말해줘. 내 사랑을 받아달라고 그녀에게 고개를 끄덕여달라고 호소하면서 그러면 내 인생은 뒤집힐 거라고 노래하는 낭만적인 곡이었습니다. 테너 셀소 알벨로 후안 프란시스코 바라의 피아노 연주였고요. 먼저는 아르헨티나의 스페인어로 된 노래였죠. 카를로스 구아스타비노의 엘 산펜드리노 산페드로 사람이었습니다. 메조소프라노 테레사 베르간사가 불렀고요. 후안 안토니오 알바레스 파레호의 피아노 연주가 함께했습니다. 김승호님 그렇군요. 이게 세례명이라고 지금 나오는 이 노래 제목이 산페드리노 반갑습니다. 제가 아까 그냥 가지 마시고 조용히 손 들어달라고 말씀드렸더니 출첵 늦게 하신다고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윤영님은 어디 계시는 거죠? 비가 한바탕 내린 오후, 비가 불러온 시골 먼지

냄새 맡으면서 누나가 함께 하신다고. 그리고 1429 쓰시는 분, 저도 손 들어요 하셨는데, 아, 우리 노날 가족분들은 정말 착하세요. 제가 이렇게 부탁하면 잘 들어주시고 고맙습니다. 다음 곡 보답하는 의미에서 멋진 칸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KBS 클래식 FM 노래의 날개 위에 함께하고 계세요.

좋은 보답이었죠. 20세기 이탈리아 배우이자 작곡가 지미 폰타나의 일몬도 세상이었습니다. 영화 어바웃 타임의 그 야외 결혼식 장면 떠올리신 분들 꽤 계실 것 같아요. 폭풍우 치던 그 상황. 가사를 들으면 아, 또 그 장면하고 굉장히 어울린다 싶어요. 이 실연의 아픔을 겪는 화자가 자신의 슬픔과 상관없이 세상은 언제나처럼 멈추지 않고 영원히 돌아가고 있다고. 참 조금 씁쓸한 깨달음의 노래인데, 그쵸? 뭐 나의 결혼식의 그 행복한 느낌과는 상관없이 폭풍우는 치는 거니까요. 그리고 최근에 그 2026년 동계올림픽, 밀라노 동계올림픽에서도 들을 수 있었던 칸촌의 명곡이었습니다. 크로스오버 4인조 미라클래스의 하모니로 오늘 함께했는데 김영자님의 최애 그룹이군요. 미라클래스. 그리고 1061 쓰시는 분, 출장 복귀 중 길이 막히는데 이 노래 들으니까 귀가 트인다고. 좀 시원했나요? 자, 이번에는 바로크 시대 오페라 만나보시죠. 또 이 화려한 장식음으로 유명한 그 시대잖아요. 토마스 알비노니의 세미 오페라 아울로라의 탄생 중에서 아울에 안다떼 에 바지아떼, 아울에 가서 키스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신성 로마 제국 마리아 테레지아 공주의 탄생을 축하하면서 만든 작품이라고 하네요. 머저 소프라노 체칠리아 바르톨리, 소울 가베타의 첼로, 카펠라 가베타의 연주입니다.

바로크 시대 이탈리아 오페라 두 편 이어서 만나봤습니다. 진짜 차에서 조금 교통체증으로 짜증이 나시는 분들 시원한 바로크 시대 오페라의 그 장식음으로 좀 마음이나마 시원하셨으면 좋겠네요. 방금 들으신 곡 안토니오 비발디의 오를란도 핀토 바쪼 중에서 세 인 오니 구아르도 만일 당신이 보이는 대로 화살을 쏜다면 이었습니다. 기사 오를란도가 마녀 에르실라의 함정에 빠지면서 그녀 유인하기 위해 미친 척 연기하면서 결국 무찌른다는 내용의 작품인데요. 이 핀토 바초가 그 미쳤다는 그런 뜻의 이탈리아어입니다. 카운트 테너 필립 자르스케, 장 크리스토프 스피노스가 지휘하는 앙상블 마테우스의 연주였고요. 먼저는 토마스 알비노니의 세미오페라 아우로라의 탄생 중에서 아우레 가서 키스를 이었습니다. 여기서 아우로라는 새벽의 여신을 가리킵니다. 메조소프라노 체칠리아 바르톨리가 불렀고요. 소울 가베타의 첼로, 카펠라 가베타의 연주가 함께했습니다. 소박한 아일랜드 민요로 분위기를 좀 바꿔볼까요? Down by the Sally Gardens. 카운트 테너 다니엘 테일러가 부릅니다.

아일랜드 민요 두 곡 이어서 만나봤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 The Rose of Tralee. 사랑하는 여인을 이 트랄리의 장미에 빗댄 노래였어요. 아일랜드 음악 앙상블 나이트 노이즈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공숙경님 이 곡 듣고 싶으셨군요. 통하셨네요. 먼저는 Down by the Sally Garden이었죠. 카운트 테너 다니엘 테일러가 불렀습니다. 참 가사가 쓸쓸하고 또 많은 걸 얘기해 주죠. 버드나무 정원 아래쯤에서 내 연인을 만났네. 그녀 말했지. 나뭇잎이 나무에서 자라듯 쉬쉬 사랑하자고. 어리고 어리석었던 난 그녀의 말을 받아들일 수 없었네. 그리고 지금 한없는 눈물을 흘리고 있네. 클래식 천일 여화로 이어집니다. 오늘 만나실 작품 모차르트의 곡 가곡입니다.

모차르트는 1782년 26살 때 빈의 궁정극장에서 독일 징슈피를 노래하던 소프라노 알로이지아 베버 랑게가 이탈리아 희극오페라를 상연하는 부르크 극장으로 무대를

옮기게 되자 그녀를 위해서 독일어 아리아 제 감사를 받아주세요를 작곡합니다. 그녀가 팬들에게 보내는 음악적 작별 인사처럼 들리는 이 곡은 작자 미상의 가사에 붙인 2절로 된 우아한 아리아입니다. 은혜로운 후원자 여러분, 제 감사를 받아주세요. 남자라면 제 마음속 깊은 곳에 열정을 담아 큰 소리로 감사 인사를 전할 수 있겠지만 전 그저 여인이라 그렇게는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믿어주세요. 제게 베풀어주신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만일 제가 이곳에 머문다면 저의 소망은 그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겠지만 부디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태초부터 예술가와 뮤즈의 운명은 끊임없는 방랑이었습니다. 저 또한 다른 이들과 다르지 않아 조국의 품을 떠나 운명에 이끌려 떠나가야 합니다. 하지만 믿어주세요. 제가 어느 나라에 있든, 제가 어디로 가든 언제나 제 마음은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할 겁니다. 알로이시아는 모차르트가 한때 청혼까지 했던 여인이죠. 모차르트가 그녀를 처음 만난 건 21살 무렵인 1777년. 어머니와 함께 일자리를 찾아 떠난 여정 중에 독일 마나임에서 이 베버 가족을 처음 만날 때였습니다. 그녀에게 반한 모차르트는 곧 그녀의 음악 스승이 됐죠. 당시 모차르트는 21세, 알로이지아는 17살의 젊은 소프라노로 데뷔를 준비하던 시기였습니다. 알로이지아는 모차르트를 만난 이듬해 미넨에서 오페라 가수로 데뷔한 뒤 아름다운 음색과 뛰어난 무대 매너로 빠르게 성장하면서 가족 모두가 빈으로 이주할 만큼 중요한 소프라노가 됩니다. 빈에서 궁정극장 소속 가수였던 그녀는 1782년 요제프 2세가 독일 징슈필인 케른트너토 극장으로 옮기고 브루크 극장에는 다시 이탈리아 희극 오페라를 들여오는 극장 개편을 단행할 때 이 브루크 극장의 이탈리아 오페라단의 주연 소프라노로 기용되면서 보다 화려하고 국제적인 레퍼토리, 그러니까 이탈리아 오페라를 부를 수 있는 자리로 이동합니다. 그 해는 모차르트가 알로이지아의 여동생 콘스탄체와 결혼한 해이기도 했죠. 바로 그 해 모차르트가 브루크 극장으로 옮기는 알로이지아에게 만들어준 노래, 쾌일 번호 383회 콘서트용 아리아로 알려진 은혜로운 후원자 여러분, 제 감사를 받아주세요. 바로 이 노래입니다.

1782년 이탈리아 오페라단의 주연 소프라노 자리로 옮겨가는 알로이지아를 위해서 모차르트가 작곡한 음악적 고별 인사. 은혜로운 후원자 여러분 제 감사를 받아주세요. 남트 마넨당 이어 홀든 괴너 감상하셨습니다. 소프라노 크리스티나 셰퍼, 클라우디오 아바도가 지휘하는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오늘 끝곡 또한 모차르트의 가곡 골랐습니다. 디 주프리든하이트 만족 쾌번호 349 소프라노 누리아리알의 음성입니다.

소박한 행복과 평온한 마음을 노래한 모차르트의 가곡 만족 쾌번호 349 화요일 노래의 날개 위에 끝곡이었습니다. 소프라노 누리아 리알의 음성으로 마무리 짓습니다. 내일 4시에 다시 오겠습니다. 아나운서 홍소연이었습니다.

클래식을 더 가까이 KBS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고향에 돌아와 오래된 담장을 허물었다. 느티나무가 그늘 수십 평과 까치집 세 채를 가지고 들어왔다. 미루나무 수십 그루가 줄지어 서 있는 금강으로 흘러가는 냇물과 월산과 청태산까지 나의 소유가 되었다. 나는 큰 고을 영주가 되었다. 공광규 시인의 담장을 허물다라는 시 몇 구절 읽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FM 풍류마을 백승주입니다. 고향집 낡은 담장을 허물었더니 집 앞 느티나무가 마당으로 들어오고 냇물과 산과 그 모든 것이 집 안으로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치 큰 고을의 영주가 된 기분이라고 말하고 있네요. 우리 담장 밖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눈에 보이는 담장과 보이지 않는 담장을 다 허물고 나면 우리는 얼마나 큰 마당, 큰 고을을 얻게 될까요?

안은경 작곡 미로, 안은경의 피리와 김기중의 기타, 장경희와 이명주의 타악 연주로 오늘 첫 곡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FM 풍류마을 공광규 시인의 담장을 허물다 라는 심한 구절로 시작해봤습니다. 낡은 담장 허물고 나니 큰 나무와 또 냇물과 먼 산까지 모두 앞마당으로 들어왔다고 말하는 시였는데요. 도시에서도 가능한 일일까요? 도시에서는 담장 없는 집에 사는 사람들도 더 높은 담장을 두른 것처럼 지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걸 하나 허물고 나면 안 보이던 풍경이 우리 품으로 들어오겠죠. 오늘 이 시간 우리 음악 우리 가락으로 풍류 여유 전해드리겠습니다. 임준희 작곡 순간 1 봄을 기다리는 시냇물 이어드리죠. 가요음악 앙상블 아우라의 연주입니다.

박계석 씨, 안현정 작곡, 여성 정가를 위한 오래된 정원. 이유경의 노래, 홍세린의 가을금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앞서 들으신 곡은 임준희 작곡, 순간 1, 봄을 기다리는 신은 물 함께 하셨어요. 가을금 앙상블 아우라의 연주였습니다. KBS 클래식 FM의 FM 풍류마을 듣고 계십니다. 천년의 향기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최치원이 당나라에서 신라로 돌아왔을 때 상황은 어땠을까요? 삼국사기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신라가 쇠퇴해 가던 때라 시기하는 자가 많아 뜻을 펼 수 없었다. 자칫 허물을 입을 수 있으니 스스로 불우함을 한탄하였다. 신라로 돌아왔을 때 최치원의 나이는 30대였고 부모님은 이미 돌아가신 후였다고 합니다. 부모님이 계시지 않으니 벼슬을 해도 헛된 일이라며 탄식했다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그가 귀국 후 처음 맡은 관직은 왕의 곁에서 문서 작성을 담당하는 자리였고 그 후에는 지방관인 태수직을 맡아 이것저것을 다녔습니다. 당시의 신라는 권력을 독점한 귀족들의 사치와 횡포가 심해지고 농민들은

수탈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곳곳에서 저항이 일어나고 어떤 농민들은 도적이 되기도 했죠. 최치원은 894년 진성왕에게 시무책 10조를 올립니다. 그 내용은 지금 전해지지 않지만 아마도 나라의 혼란을 잠재울 수 있는 방법을 건의한 것이었겠죠. 하지만 당시 신라의 상황으로는 최치원이 어떤 정책을 건의했든 실행하기 어려웠을 거라고 합니다. 역사의 길목에선 31인의 선택이라는 책에 실려있는 하이식의 글 몇 부분 간추려 전해드렸습니다. 그 후 최치원은 지금의 함양 지역인 천령군 태수로 있다가 건강이 악화돼서 해인사에 머물렀다고 하는데요. 그 이후의 행적은 기록으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최치원은 자신의 호를 고운 또는 해운이라고 했죠. 외로운 구름 또는 바다 위를 떠도는 구름. 당나라에서도 신라에서도 이방인처럼 떠돌았던 그의 인생은 정말로 구름과 닮았는지도 모릅니다. 아무리 뛰어난 개인이라도 헤쳐나가기 어려웠던 시대. 그 속에서 그는 신선이 되었다는 소문과 함께 구름처럼 사라졌습니다.

오늘 천년의 향기, 류홍준 작곡 신라 이야기, 이지영의 20원 갈금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FM 풍류마을, 이번에는 김영동 작곡 파문 함께 하겠습니다. 박용호의 대금과 김혜진의 직연주입니다.

0: 김영동 작곡 파문 듣고 왔습니다. 박영호의 대금과 김혜진의 직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화요일 FM 풍류마을 우리 음악 우리 가락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준비한 곡은 진주 난봉가 이성훈의 노래로 들으시겠습니다.
1: 진주 난봉가

평소보다 스케줄이 많은 날에는 먼저 초콜릿부터 구입하는 습관이 있다. 가방에 넣어두었다가 연이은 회의와 미팅, 몇 건의 통화와 교통체증 사이마다 하나씩 꺼내 먹으면 기운이 나곤 했다. 그리고 어떤 기억은 초콜릿만큼이나 달고 강력해서 사는 데 때때로 도움이 된다. 나는 여행에서 생활의 가장자리에서 그런 기억들을 알뜰살뜰 줍고 다닌다. 지하철 2호선 열차칸에 한강이 가득 차오를 때, 소나기가 그친 뒤 붉은 노을이 구름을 물들일 때, 바람에 부딪힌 잎사귀가 차르르 소리를 낼 때, 송은정의 빼기의 여행이라는 책에서 한 부분 읽어드렸습니다. 일이 많고 피곤한 날이면 일정 사이사이에 초콜릿을 먹으면서 힘을 내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짧고 아름다운 순간들을 기억해두었다가 힘든 순간 초콜릿처럼 활용한다는 이야기였죠. 초콜릿이 될 수 있는 기억은 어떤 것일까요? 글쓴이가 말한 것처럼 지하철 창밖으로 바라본 한강, 소나기 그친 후의 노을,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들의 소리, 이런 것들도 있겠죠. 그리고 어쩌면 지금 이 계절이야말로 우리에게 힘을 주는 초콜릿을 알뜰살뜰하게 모을 수 있는 때가 아닌가 싶어요. 5월의 바람, 그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들, 곳곳에 피어있는 장미, 그리고 그 계절을 만끽하는 사람들의 표정, 그 모든 것이 어느 힘든 날 꺼내 먹을 수 있는 초콜릿이 돼주지 않을까요?

신현정 작곡 바람소리 숲 그림의 연주 오늘 FM 풍류마을 끝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요즘 SNS를 보면요. 우리나라 곳곳에 아름다운 풍경을 담은 사진들이 참 많이 올라옵니다. 실록도 아름답고 또 장미와 튤립 같은 꽃들이 한창 피는 계절이라서 공원과 수목원 이런 것들이 가장 예쁠 때죠. 사진을 올리는 사람들도 그렇고 보는 사람들도 그렇고 새로운 풍경을 발견하는 기쁨에 가득 차 있습니다. 좋은 것을 보면 그 풍경을 나누고 싶어하는 마음도 인터넷 공간에 넘쳐나는데요. 그 마음 때문에 이 계절이 더 눈부시고 향기롭게 느껴지네요. 오늘도 FM 풍류마을 우리 음악 우리 가락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백승주였습니다.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우리 뇌는 매 순간 상상을 초월하는 많은 정보를 처리하는데 그 중에서 아주 극소수의 정보만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중요하다고 믿는 정보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밀려오는 정보를 감당할 수 있는 거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을 보게 되는 거라고 합니다. 가장 좋은 계절 5월에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을까요? 오늘 내 마음에 남은 감사와 아름다움, 그 너머에 있는 쓸쓸함과 피로까지도 소중한 나의 한 부분입니다. 때론 마음에 남은 쓸쓸함과 고단함이 우리를 더 나은 곳으로 데려가기도 하겠죠. 남아있는 저녁엔 음악이라는 필터를 통해 우리가 믿는 소중한 것들을 다시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음악, 전기현입니다.

5월 12일 화요일 KBS 클래식 FM 세상의 모든 음악 오늘 첫 곡은 Days Gone By였습니다. 유재하가 작가, 작사, 작곡하고 노래했던 지난 날이 원곡이죠. 이 곡을 영어 가사를 붙여 노래했고요. 일본의 보사노바 듀오죠. 나오미 앤 고로. 남성 기타리스트와 여성 보컬리스트가 함께하는 나오미 앤 고로. 그 나오미 앤 고로의 여성 가수와 함께 한국 가수 루빈이 듀오로 참여해서 노래를 불러준 Days Gone By였습니다. 김인범 씨, 캐나다에서 방금 도착해서 새음의 보라를 봅니다. 정말 꼭 보고 싶었는데 오늘 처음 보게 되네요. 두 달간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캐나다에서는 볼 수가 없었던 네 김인범 씨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동근 씨, 화요일 오늘 하루도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아침에 내린 빗줄기가 벌써 6월의 장맛비를 부르는 느낌입니다. 올해 여름도 잘 보낼 수 있도록 미리 에어컨 점검 및 수리하고 여름을 준비해야겠습니다. 라고 하셨네요. 굉장히 부지런하신 분이네요. 이동근 씨도 오늘 오프닝부터 함께 하셨어요. 고맙습니다. 지금 KBS 콩 애플리케이션과 KBS 클래식 FM 유튜브 공식 채널을 통해서 보이는 라디오로 스트리밍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새음에 보이는 라디오는 목요일까지 함께 합니다. 사연과 신청곡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청취자 참여 게시판에 남겨주시고요. KBS 콩을 통해서도 보내실 수 있고요. 문자 메시지도 가능합니다. 샵 9310인데요. 짧은 문자 50원, 사진 첨부 가능한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이번에는 모차르트의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 가운데 산막에 흐르는 백작 부인의 아리아, 소프라노 아리아죠. 어디로 갔는가, 나의 행복하고 즐거웠던 시절은, Dove sono i bei momenti. 이 곡 소프라노 마가렛 프라이스의 노래, 리카르도 무티가 지휘하는 빈 필하모닉의 연주입니다.

두 곡의 오페라 음악 이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푸치니의 오페라 제비 가운데 오레돌체 디비노였어요. 달콤하고 성스러운 시간들, 일막에 흐르는 소프라노 아리아죠. 이 곡을 오늘은 독일의 오보이스트이자 작곡가 또 편곡가인 안드레아스 타크만의 오보에와 오케스트라를 위한 편곡 버전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샤론 카메 클라리넷, 루벤 가사리안이 지휘한 뷰텐베르크 카모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그 전에는 모차르트의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 가운데 백작 부인의 아리아 Dove sono i bei momenti, 어디로 갔는가 나의 행복하고 즐거웠던 시절은, 소프라노 마가렛 프라이스의 노래, 리카르도 무티가 지휘한 휜 필하모닉의 연주였습니다. 박혜숙 씨, 강원도 고성에 다녀왔습니다. 봉포리, 아야진 해변을 거쳐 울산바위 근처에서 신선한 공기, 봄의 숲을 온 몸과 마음에 담고 왔어요. 라고 하셨네요. 온 몸과 마음에 좀 오래도록 남아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김양희 씨, 오늘의 비개인 후 백양산은 5월의 청량함을 흠뻑 담고 있었습니다. 라고 또 보내주셨어요. 자연과 함께 하신 두 분의 사연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신청곡 두 곡을 이어드리죠. 먼저 리리님께서 정하셨어요. 취준생 청취자입니다. 지방에서 서울로 필기시험을 치러 갔다가 숙소에서 나오는 라디오에서 우연히 한 곡을 듣게 됐고 그 이후로 새음의 매력에 빠져 청취자가 됐습니다. 가끔은 언제 취업할 수 있을까 지치고 힘들지만 요즘은 공부할 때 6시에 새음 들으면서 문제 푸는 게 낙이 됐답니다. 새음은 저의 행복입니다. 신청곡은 처음 새음을 알게 해준 곡입니다 하시면서 사로 일두오 치엘로를 청하셨고요. 그리고 이 우지원 씨, 엄마의 젊음을 빌려 살던 학생 시절 엄마는 힘든 줄 모르고 차 안에서 저를 기다렸겠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6시만 되면 흐르던 세상의 모든 음악의 시그널 음악과 오프닝 멘트,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다는 그 단순한 문장이 우리에겐 어찌나 큰 위로였던지요. 그 추억으로 아직도 6시가 되면 저녁 준비도 멈추고 라디오가 있는 방으로 뛰어가곤 한답니다. 엄마의 젊음을 빌려 이만큼 컸는데 변변한 선물도 한번 드리지 못했던 딸이 엄마의 첫 일본 여행을 준비합니다. 오래 기다려준 엄마와의 여행을 늦게나마 시작해보려 합니다. 라고 하셨네요. 네, 아주 기분 좋은 행복한 여행 함께 다녀오시기 바라고요. 청하신 곡 전해드리죠. 먼저 리리님께서 청하신 곡은 마시모 푸치니가 노래하는 사로 일두 오치엘로, 내가 당신의 하늘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우지원 씨의 신청곡 영화 맘마미아 OST에서 아바의 곡이죠. 역시 Sleeping Through My Fingers, 이 곡 영화 속의 엄마와 딸인 메릴 스트릿과 아만다 사이프리드가 함께 노래합니다.

영화 맘마미아, 아바의 노래들로 가득했던 뮤지컬 영화였죠. 영화 맘마미아 OST에서 Sleeping Through My Fingers였습니다. 결혼하는 딸을 보내는 엄마의 마음이 담긴 노래죠. 이 곡 엄마 메릴 스트립 그리고 딸인 아만다 사이프리드가 함께 노래한 곡이었습니다. 그 전에 먼저 들으신 곡은 사로 일투 치엘로 내가 당신의 하늘이 될 거예요 라는 곡 이탈리아의 크로스오버 가수 마시모 푸치니 오페라 작곡가 지아코모 푸치니의 후손이라고 하죠. 증손자라고 합니다. 마시모 푸치니가 노래한 사로 일투오 치엘로 먼저 들으셨습니다. 이번 주 애청자 여러분께 드리는 공연 선물 준비되어 있습니다. 서울 시향의 정기 공연 마르쿠스 슈텐츠와 바딘 글루스만 공연입니다. 이번 공연은 서울 시향과 수석 객원 지휘자로 호흡을 맞춰온 마르쿠스 슈텐츠의 지휘로 세계 정상급 바이올리니스트 바딘 글루스만의 협연을 감상하실 수 있는 무대입니다. 브람스의 바이올린 협주곡과 월턴의 교향곡 1번으로 19세기 낭만주의 협주곡의 걸작과 또 20세기 영국의 교향곡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기회인데요. 5월 28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롯데 콘서트홀과 5월 29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 이틀간 열리는 공연 가운데 우리 세상의 모든 음악 청취자 여러분은 5월 29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서울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 공연에 초대합니다. 공연 선물 원하시는 분들은 세상의 모든 음악 홈페이지 선물방에 이벤트 신청 게시판에 오셔서 신청의 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서 5쌍을 초대합니다. 당첨자는 다음 주 월요일 선물

방에 당첨자 확인란을 통해서 공지하겠습니다. 초대 티켓은 타인에게 절대 양도할 수가 없으니까요. 본인 및 본인의 동행인이 같이 갈 수 있는 분만 꼭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공연에서 만날 수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바딤 글루스만의 연주 한 곡 전해드리죠. 슈만의 트로이 메라이. 피아노 모음곡 어린이 전경 작품 번호 15 가운데 7번째 곡이죠. 트로이 메라이 꿈을 바딘 글루스만의 바이올린 연주로 전해드립니다.

20세기에는 인류의 생존을 위협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고 그 소용돌이에 휘말려 희생되거나 고통을 겪은 예술가도 많았죠. 중국계 프랑스인 피아니스트 쥬 샤오메이도 그랬습니다. 쥬 샤오메이는 8살부터 세상에 재능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문화대혁명기에 그녀는 강제수용소에 갇혀 혹독한 시간을 보내야 했죠. 그때 그녀를 버티게 해준 것은 바흐의 평균율 클라비아 곡집과 골드베르크 변주곡의 악보였다고 합니다. 그녀가 수용소로 가던 날 어머니는 딸이 목숨처럼 아끼는 바흐의 악보를 낱장으로 쪼개고 잘라서 들키지 않도록 넣어주었다고 하죠. 그 악보를 끌어안고 그녀는 인간의 존엄과 음악에 대한 간절함을 지탱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베개 밑에 가장 얇게 만든 악보를 넣어두고 침상 아래의 판자와 마룻바닥에도 숨겨두고 수용자들의 진검사를 할 때에는

일에 넣은 악보를 빨랫감 속에 숨겼다고 하죠. 고난의 시간은 5년 뒤 끝났지만 그녀에게 피아니스트로 살아갈 기회는 거의 사라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나타난 사람이 바이올리니스트 아이작 스탄이었습니다. 냉전 시대를 종식할 여러 가지 이벤트 중에는 아이작 스탄의 중국 콘서트가 있었는데 이때 주 샤오메이에게 기회가 찾아왔죠. 아이작 스탄은 그녀를 미국으로 초빙했고 몇 년 뒤 미국 비자가 만료되기 며칠 전에는 극적으로 프랑스로 갈 기회도 열렸습니다. 주 샤오메이의 삶은 긴장을 놓을 수 없는 아슬아슬한 일의 연속이었습니다. 프랑스에서의 삶도 쉽지는 않았지만 그녀의 예술성과 삶의 내력을 알게 된 음악가들의 도움으로 학교에서 가르칠 기회를 얻었고 머무를 곳도 생겼고 데뷔 리사이틀의 기회도 만들어졌습니다. 영화 속에서나 봤던 허공의 피아노를 연주하며 살아남은 피아니스트. 자신의 피아노도 없이 떠돌면서도 음악을, 바흐의 악보를 끝까지 놓지 않고 끌어안은 주 샤오메이의 간절함. 하지만 그녀의 표정은 담담하고 연주는 담백하기 그지없습니다. 주 샤오메이의 남다른 여정이 담긴 연주 귀 기울여 보시죠.

주샤오메이의 연주 영상을 보면 화려한 드레스도 화사한 화장도 없습니다. 어떤 영상엔 구부정한 자세로 안경을 끼고 보면대에 펼친 악보를 바라보며 연주하고 바흐의 도시 라이프치히에서 열린 공연에서도 소박한 옷차림으로 등장해서 간절했던 시간을 회상하듯 줄곧 눈을 감고 연주했죠. 주샤오메이는 자신이 바흐를 연주하는 것이 아니라 바흐가 자신을 연주해 주어서 살아남았다고 말합니다. 음악의 힘이 그런 것이구나. 그녀의 연주, 그녀의 삶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뮤직 인사이드, 오늘은 주샤오메이의 삶을 지켜준 바흐의 악보 이야기, 그리고 그녀가 연주하는 바흐에 귀 기울여 봤는데요. 평균 1클라비어 곡집 1권 가운데 프렐류드와 푸가 2번 C단조, 바흐 작품 번호 847이었습니다. 주샤오메이의 피아노 연주로 바흐를 한 곡 더 전해드리죠. 골드베르크 편주곡 바흐 작품 번호 988 가운데 아리아입니다.

안톤 루빈슈테인의 곡이었어요. 로망스 E플랫 장조 작품 번호 44-1. 이곡 피아노 소품집 상트페테르부르크의 6일 저녁 가운데 첫 번째 곡인데요. 이곡 오늘은 아이작 스턴의 바이올린, 프랭크 브리프가 지휘한 콜롬비아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그 전에는 주 시아오메이의 피아노 연주로 바흐의 골드베르크 변주곡 바흐 작품 번호 988 가운데 아리아 들으셨고요. 매일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2시간 동안 함께하고 있는 KBS 클래식 FM의 세상의

모든 음악입니다. 지금 라디오를 듣고 계시는 거예요. 네, 새벽 1시부터는 매일 재방송도 전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기억해 주시고요. 5월 12일 화요일 KBS 클래식 FM 세상의 모든 음악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7시 2분입니다.

두 곡을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두 곡 모두 스탠 게츠의 색소폰 연주가 있었어요. 방금 들으신 곡은 영화 위플래시 OST에도 수록된 곡인데요. Into It라는 곡입니다. 이 곡은 스탠 게츠가 작곡하고 1953년에 발표한 곡인데요. 스탠 게츠 콰르텟의 연주, 스탠 게츠의 테너 색소폰, 알 헤이그의 피아노, 로이 헤인스의 드럼, 그리고 토미 포터의 베이스 연주였습니다. 그 전에 먼저 들으신 곡은 브라질 보사노바 곡이었죠. 아리바로스가 작사 작곡한 내 마음을 아프게 하려고, 파라마시카르메 코라사. 이 곡을 조안 쥐베르트의 목소리, 스탠 게츠의 테너 색소폰, 그리고 안토니오 카를로스 조빔의 피아노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천하라는 아이디를 쓰시는 분, 유튜브로 보이는 라디오 함께 하시면서 보내셨네요. 새벽 1시에 재방송한다는 멘트 나오면 집에 거의 도착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제가 좀 늦게 사무실에서 나왔네요 라고 하셨어요. 네, 매일매일 라디오 들으시는 분들에게는 이렇게 그 라디오의 안내 멘트나 또 로고 음악 같은 게 일과 시간에 알람이 또 되어드리기도 하겠어요. 그렇죠? 네, 오늘도 안전 귀가하시길 바랍니다. 또 조혜진 씨도 보이는 라디오 함께 하시네요. 오늘도 열심히 채색 도안 연습 중입니다. 내일은 국가 자격시험 치러 가는 날이에요 라고 하셨어요. 중년의 나이에 도전하려니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네요. 그래도 이왕 도전했으니 꼭 합격했으면 좋겠어요. 대한민국 중년 여성들 화이팅 하시면서 하트도 보내주셨네요. 네, 저도 응원해드리겠습니다. 조혜진 씨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3636번 쓰시는 분께서 문자로 청하신 곡입니다. 많은 위로를 주는 새음입니다 하시면서 니나 시몬의 노래를 청하셨네요. 네, 니나 시몬이 노래하는 Just Say I Love Him. 이 곡 사실은 원래 깐소네죠. 깐소네도 나폴리 깐소네가 사실은 원곡입니다. 1930년대 발표됐던 엔조 푸스코가 불렀던 나폴리 깐소네 니치텐첼로 부이에라는 그녀에게 말해주오라는 곡이 원곡인데요. 영어로 부를 때는 Just Say I Love, 남자 가수일 때는 her, 여자 가수는 him이라고 부르죠. 니나 시몬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세 곡을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세 곡 모두 여성 가수의 노래였어요. 방금 들으신 곡은 카보베르데를 대표하는 월드뮤직스타 세사리아 에보라의 대표곡이죠. 소다드, 향수, 그리움이었고요. 그 전에는 뿌에르토몬트, 칠레 미니오입니다. 뿌에르토몬트 항구에서 헤어진 연인을 생각하면서 다시 찾은 바닷가에서 노래한 곡, 파트리시아 살라스의 노래였고요. 가장 먼저 들으신 곡, 니나 시몬의 목소리와 피아노 연주, Just Say I Love Him 이었습니다. 2284번 쓰시는 분, 제가 새음을 유튜브로 듣는 걸 친구가 보더니 자기도 새음을 좋아한다면서 TV에서 영화음악 소개하신 모습이 인상적이었다고 했어요. 저도 그 말을 듣고 더 열심히 찾아보리라 마음먹었습니다 하셨네요. 네, 고맙습니다. 2284번 쓰시는 분, 네, 더 많은 곳에서 함께 하게 되겠네요. 네. 이번에는 보이셔리 3232님께서 청하신 곡입니다. 로드리고의 호아킨 로드리고가 기타 가족 기타 사중주단이죠. 로스 로메로스를 위해서 작곡한 넉 대의 기타를 위한 협주곡이죠. 안달루시아 협주곡 가운데 1악장 Tiempo de Bolero, 볼레로 리듬으로 로스 로메로스의 기타 사중주 그리고 네빌 마리너가 지휘하는 아카데미 오브 세인트 마틴 인 더 필즈의 연주입니다.

호아킨 로드리고의 안달루시아 협주곡 가운데 1악장 티엠포 데 볼레로, 볼레로 리듬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스페인의 아버지와 세 아들로 구성된 가족 기타 사중주단이죠. 로스 로메로스의 기타, 네빌 마리너가 지휘한 아카데미 오브 세인트 마틴 인 더 필스의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이현정 씨께서 정하신 곡 준비했습니다. 햇볕 좋은 봄날, 32년 전 봄날에 어머니가 떠나시고 이 봄 아버지마저 떠나셨네요. 32년 전의 먹먹함보다 두 분이 같이 계신다는 안도감이 더 크긴 하지만 문득 눈물이 납니다. 찬란한 햇빛에 오랜만에 꺼내든 음악, 마르쿠스 비아나의 선율이 오늘따라 창밖 풍경과 어우러져 더 처연하게 들리네요. 제목 때문에 나의 33살의 첫날에도 꺼내들었던 음악, 약간은 암울했던 그때의 나를 스스로 토닥이며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하시면서 이 곡을 정하셨어요. 브라질의 뮤지션 마르쿠스 비아나가 이끌었던 프로그레시브 록밴드 사그라드 코라상 다 테라, 땅 위의 성심이라는 의미인데요. 그 밴드의 곡 가운데 마니아 도스 트린타 이트레스, 33의 아침이라는 곡입니다. 이 곡 마르쿠스 비아나의 목소리 그리고 그의 전자 바이올린이 함께하는 곡입니다. 들어보시죠.

서점이나 도서관에서 아주 다른 분야의 책들을 한 권씩 꺼내볼 때가 있습니다. 평소에 관심이 여행이나 문학이었다면 전혀 상관없는 물리학이나 건축에 관한 책을 펼쳐보는 거죠. 공학서적은 비전공자들이 펼치면 당연히 이해도 되지 않고 머리가 아파오지만 이따금 전혀 몰랐던 분야에서 삶의 비밀을 접할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순수한 금속일수록 불안정해서 다른 무언가와 결합하려 한다는 대목을 읽었을 때 우리들의 사춘기가 생각나 가슴이 찡해지는 그런 경험 같은 것, 그리고 배에 관한 모든 걸 담은 책을 읽다 보면 배도 거칠고 힘든 환경에서 오래 운항을 하면 피로 파괴를 겪는다는 사실도 알게 됩니다. 미술책에서도 그런 발견을 할 때가 있습니다. 소설가 권지혜는 피카소의 그림 뱀장어 스튜를 소재로 삶의 한 모서리를 녹여내는 작품을 쓰기도 했죠. 정미경의 밤이여 나뉘어라 라는 소설은 문크의 절규가 도난당한 일을 배경으로 흥미로운 이야기를 풀어가기도 합니다. 그만큼 미술작품이나 미술이론 혹은 화가들의 이야기에서 작가들도 우리 감상자들도 건져올리는 것이 많습니다. 앙리 마티스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것은 3층짜리 스튜디오를 갖는 것이다. 1층에서는 모델을 두어 그림 수업을 하고 2층으로 올라가면 아주 가끔 1층에 내려와 모델을 보고 가고 3층에선 아예 모델을 보지 않고 그림 수업을 하는 것이다. 모델을 보며 그림을 그리던 화가의 예술 세계가 무르익는 과정을 마티스가 친절하게 알려주고 있죠. 생각해보니 인생도 그런 것 같습니다. 청소년기에는 추앙하는 누군가를 닮고 싶고 청년기에는 자신을 찾아 방황하며 앞서간 누군가를 바라보고 장년기에는 현실에 부딪히며 조금씩 더 나은 자신이 되어가고 그 후엔 평온한 자기 자신이 되어가는 것 같죠. 호기심을 잃지 않는다면 세상 모든 것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가끔은 나의 관심 밖에 있는 책도 펼쳐보고 그림에서도 배우고 음악에서도 숨은 결을 찾아내고 전혀 다른 분야의 전문가의 이야기도 경청하면서 조금은 더 나아지는 나 자신을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호기심을 잃지 않고 전혀 다른 분야에도 관심을 갖다 보면 어느새 조금 더 나아진 나를 발견할 수도 있겠지요. 오늘 저녁에 쉼표 하나에 이어서 전해드린 곡, 필 콜터의 곡이었는데요. Lake of Shadows, 아일랜드의 가수 이프니 아리의 목소리가 함께한 곡이었습니다. 오늘 끝곡은 영화음악인데요. 프랑스 영화 아멜리의 OST에서 La Valse d'Amélie, 아멜리의 왈츠, 얀 디에르센의 오리지널 스코어입니다.

아주 사랑스러운 영화였죠. 영화 아멜리의 OST에서 라발스 다멜리, 아멜리의 왈츠, 얀티에르센의 오리지널 스코어, 오늘 끝곡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음악 지금까지 프로듀서 정혜진, 작가 김미라, 기술 김학석, 보이는 라디오 권예원, 진행의 전기현이었습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시고요. 내일 다시 뵙죠. 고맙습니다.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세계 여러 나라의 콘서트 현장으로 떠나는 음악 여행 FM 실황음악 최윤규입니다. 오늘은 작년 10월 28일 독일의 드레스덴 젠퍼 오퍼에서 펼쳐진 드레스덴 슈타츠카펠레의 공연 실황을 보내드립니다. 다니엘 레가티의 지휘와 편곡으로 리하르트 와그너의 신들의 황혼 모음곡과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교향시 영웅의 생애가 연주됩니다. 오늘 들으실 드레스덴 슈타츠카펠레의 작년 10월 28일 음악회에서는 지휘자 다니엘레 가티의 편곡자로서의 면모도 엿볼 수가 있어서 더욱 특별합니다. 다니엘레 가티는 지금 현재 드레스덴 슈타츠카펠레 수석 지휘자로 활동 중이죠. 지휘뿐만 아니라 작곡도 전공을 했는데 밀라노 베르디 음악원에서 작곡과 지휘를 공부했고 작곡가로서의 능력을 발휘해서 이번 음악회에서는 바그너의 음악극 신들의 황혼을 관현악 모음곡으로 편곡해서 선보입니다. 바그너의 신들의 황혼은 바그너의 니벨룽의 반지 4부작 중에 마지막 작품이죠. 신들의 몰락과 세계의 재탄생을 그린 거대한 음악극인데요. 1876년 8월 17일에 바이로이트 축제극장에서 초연된 작품입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운명의 여신 노른들이 과거와 미래를 이야기하고 세계의 질서를 상징하던 밧줄이 끊어지면서 신들의 몰락이 예고됩니다. 지그프리트는 브린힐드에게 반지를 남기고 모험을 떠나게 되지만 하겐이 꾸민 음모에 빠져서 그만 망각의 물약을 마시고 브린힐드를 잊게 되죠. 그래서 배신당했다고 믿은 브린힐드는 분노에 휩싸여서 하겐과 함께 지그프리트를 죽이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사냥터에서 지그프리트는 하겐의 계략으로 치명상을 입게 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드디어 이제 장례식이 열렸는데 지그프리트의 장례식에서 진실을 깨닫게 된 브린힐데는 지그프리트의 시신과 함께 장작더미에 몸을 던지게 되고 그 불길은 발할라까지 번져서 신들은 몰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라인강이 범람하면서 반지는 라인의 딸들에게 돌아가게 되고 세계는 물과 불을 거쳐서 정화돼서 새로운 질서가 시작됩니다. 이런 내용을 담은 바그너의 신들의 황혼을 다니엘레 가티의 편곡에 의한 관현악곡으로 들으시겠습니다. 리하르트 바그너의 신들의 황혼 모음곡을 다니엘레 가티가 지휘하는 드레스덴 슈타츠카펠레의 연주로 들으시겠습니다.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교향시 영웅의 생애 작품 번호 40 들으셨습니다. 영웅으로 시작해서 영웅의 은퇴와 성취까지 전곡 연주에는 다니엘레 가티가 지휘하는 드레스덴 슈타츠 카펠레였습니다. 오늘 FM 실황음악에서는 작년 10월 28일 드레스덴 젠퍼 오퍼에서 열린 드레스덴 슈타츠 카펠레의 공연 실황 함께 하셨는데요. 이번에는 드레스덴 슈타츠 카펠레 음반 중에서 들으시겠습니다.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4개의 마지막 노래 가운데 제1곡 봄, 제4곡 저녁놀 이렇게 2곡 들으시겠습니다. 쉐를 슈투더의 독창 그리고 주세페 시노폴리가 지휘한 드레스덴 슈타츠 카펠레 연주입니다.

리알트 슈트라우스의 네 개의 마지막 노래 가운데 제1곡 봄, 제4곡 저녁놀 감상하셨습니다. 소프라노 쉐릴 슈투더의 독창, 그리고 주제페 시노폴리가 지휘한 드레스덴 슈타츠 카펠레 연주였습니다. 오늘도 FM 실황음악을 애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최은규였습니다.

같습니다. 그 전에 들으셨던 곡은 이은상 씨 현재 명곡 그 집 앞이었는데요. 베이스 연광철의 노래였습니다. 김소월 씨 김원호 곡 풀따기, 바리톤 박수길의 노래로, 이광석 씨 조두남 곡 산촌, 소프라노 배행숙의 노래로 함께 하시죠.

두 곡 이어서 감상하셨습니다. 김수월 씨, 김원호 곡 풀따기, 바리톤 박수길의 노래로, 이광석 씨, 조두남 곡 산촌, 소프라노 배행숙의 노래로 전해드렸습니다. 정궁채 씨 변혼곡 한강 오늘 끝곡으로 준비했습니다. 배우합창단의 노래로 전해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죠. 배창복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클래식을 더 가까이 KBS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유난히 힘들고 어깨 처지는 날, 하필 그런 날 누군가가 전화로 내 동료거나 동기에 대한 칭찬을 아주 길고도 장황하게 늘어놓는다. 사람들 때로 참 잔인하고 눈치도 없고 예의도 없다. 그렇다면 상처받을 것도 없다. 나쁜 것은 잔인하거나 무리한 쪽일 테니까. 휘둘리지 말자고 마음을 추스르는데 상대방이 전화를 끊기 전에 덧붙인다. 물론 누가 뭐래도 내가 제일 뛰어나지만 사람들 참 사려깊고 공정하고 예의 바르기도 하지. 민망하지만 금세 마음을 회복한다.

일희일비하지 말아야 되지만 때론 그냥 하는 좋은 말 한마디에도 바로 회복되는 마음의 가벼움, 살면서 필요한 것 같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당신의 밤과 음악, 이상협입니다.

루이스 마리아노의 1952년도 발표곡입니다. L'amour est un bouquet de violette. 테너 로베르토 알라냐의 음성으로 보내드렸는데요. 유럽의 어느 동네 골목길을 산책하는 듯한 거리의 이 소음들. 뭐 여행이 별거 있겠습니까? 이런 게 여행이죠.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2시간 동안 음악 여행을 떠나봅니다. 청취자 참여 안내드립니다. 문자 샵 93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고요.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과 모바일 콩 열려 있습니다. 새싹 조휘인 씨, 어제 오늘 비가 가시고 나니 날이 신선하고 공기가 싱그럽습니다. 이 밤의 음악과 당밤의 차분한 목소리처럼. 사실 이 공기 좋은 것만으로도 하루를 버티는 동력이 되기도 하죠. 그런 날들이 이어지는 요즘입니다. 숨 한번 크게 쉬시고 각자 방향에서 권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새싹이십니다. 안성민 씨. 아침은 출발 FM과 함께 시작하고 밤은 당신의 밤과 음악으로 마무리합니다. 갈수록 이상엽 아나운서님의 재치있는 말씀과 밤의 한 페이지와 편안한 선곡으로 행복한 밤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참으로 편안한 무위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셨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이 무위의 시간이라는 게 현대인들에게는 참 어렵습니다. 스마트폰 배터리만 나가도 불안을 느끼는 우리들인데요. 무위라는 유의미를 실천하시는 우리 안성민 씨 응원하겠습니다. 또 새싹이십니다. 6056번 사용하시는 분. 새싹이에요. 처음 문자해 봅니다. 전 지금 18개월 아기 재우면서 듣고 있습니다. 아기들이 18개월이 되면 정말 이유 없이 많이 울기도 하고 때도 늘고 육아 난도가 세진다는데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잔잔한 DJ님 목소리와 음악 들으면서 울락이 얼른 자주기를 기도해 봅니다. 그리고 어제 어떤 청취자분의 연금복권 산다는 사연을 들으면서 연금복권과 라디오 문자의 공통점이 뭘까 생각해 보다가 복권 결과를 기다리듯 언제쯤 내 문자가 불릴까 기다리면서 설레하면서 듣는 재미로 라디오 듣는 게 아닐까 하며 공감이 많이 됐습니다. 적어주셨는데요. 우리 6056번 신생아 어머님 오늘 당첨이십니다. 축하드립니다. 이 복권 얘기를 잠깐 했었죠. 여러분께 이 복권으로 확실하게 돈 버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복권 살 돈으로 적금을 넣는 것이죠. 하지만 저는 복권을 택하겠습니다. 일주일치의 희망이니까요. 지난주에 로또 번호 확인을 못 해봤는데 갑자기 제가 휴가를 가게 된다면 아, 당첨됐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8개월이면 이제 아이가 조금 잠버릇이 어떤 루틴이 생기고 좀 어머니도 여유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올 텐데 그때 저희 당신의 방과 음악 함께해 주십시오. 9985번 이어폰 끼고 상엽님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라는 멘트를 듣는 순간 드디어 긴 하루가 끝나고 안식과 쉼이 찾아왔음을 느낍니다. 감사해요 상엽님. 저는 오늘도 달콤하고 깊은 목소리를 들으면서 퇴근합니다 하셨는데 이렇게 기다리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것이 바로 제 숙명이죠. 그 삶의 과제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목마른 사슴이 우물을 찾듯이 오늘도 이 자리에 섰습니다. 3630번 병원에 교대하러 가는 길 위안과 휴식이 됩니다. 좋은 음악 감사합니다 하셨습니다. 아마 나이트 근무 하시는 병원 의료인이신 것 같습니다. 이 밤늦게까지 뭐 요양원, 병동 등등 응급실 등등에서 당신의 밤과 음악 함께하고 계신 의료인 여러분 존경하고 또 감사합니다. 이번에 함께 하실 음악은 생상스의 하바니즈입니다. 아르투르 그리미오의 바이올린, 마누엘 로장탈이 지휘하는 꽁스 라무르 오케스트라입니다.

생상스의 하바네즈였습니다. 아르투르 그리미오의 바이올린, 마누엘 로장탈이 지휘하는 꽁셀 라무르 오케스트라였습니다. 정수란 씨, 어제 11시 넘어서 들려주신 다른 프로그램에도 없을 다양한 연주들, 이래서 당밤을 듣는다니까요. TV를 안 본 지가 몇 년인데 아직도 TV를 못 버리고 수신료를 내고 있는 이유가 당신의 방과 음악, 그리고 클래식 FM 때문입니다. 아, 그리고 라디오 청취율 조사 결과 나왔다고 들은 것 같은데 당밤은 어찌 됐어요? 올랐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궁금하시죠? 궁금하면 장문 100원입니다. 아, 궁금하신 점을 올려주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뭐 얘기 나온 김에 지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 뭐 이제 청취율 걱정하고 뭐 다른 프로그램 가서 선물 소개하는 마름 생활하는 그런 당신의 방과 음악이 아닙니다. 클래식 FM의 상위권, 아주 극상위권의 청취율이 랭크된 지가 꽤 됐습니다. 저희 이번에는 또 높아졌네요. 이놈의 인기는 정말 참 감당이 어렵습니다. 아, 말이 나온 김에 저희는 특별히 앞으로도 청취율 기간이 아닐 때 여러분께 홍보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근 미래에 청취율 조사 전화를 받으시면 무조건 당신의 방과 음악 한마디만 하시면 됩니다. 이 프로그램을 안 듣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래도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방과 음악을 듣고 있다, 이렇게 한마디만 해주시면 또 뭐 더 높아질 수도 있겠습니다. 요즘에 아주 방송할 맛이 납니다. 뭐 청취율 때문만은 아니고 또 여러분들의 어떤 반응, 그리고 또 새로운 분들을 많이 만나게 돼서 기쁩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늘 하루를 마무리하는 여러분의 옆자리에서 함께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도니제티의 음악으로 여러분께 감사를 전하겠습니다. 플루트과 바순, 피아노를 위한 3중주곡 F장조 1악장, 라르게토 2악장, 알레그로, 전체 2악장입니다. 오늘 1, 2악장 모두 듣겠습니다. 트리오 비엔나입니다.

돈지제티의 플루트과 바순 피아노를 위한 3중주곡 전곡이었습니다. 1악장 라르게토, 2악장 알레그로, 트리오 비엔나였습니다. 이번에는 바흐의 음악 두 곡을 준비했습니다. 비올라 다간바와 함께하는, 그리고 또 하프시코드도 함께하는 소나타인데요. 먼저 2번 D장추, 바흐 작품 번호 1028 중에 3악장 안단테, 4악장 구성 중에 3악장 김 카슈카슈안의 비올라, 키스자레스의 챔발로 연주로 보내드리고요. 이어서 3번 G단추, 바흐 작품 번호 1029, 전체 3악장 구성인데요. 그 중에서 2악장 아다지오 보내드리겠습니다. 피에르 프로니에의 첼로, 주자나 루치코바의 하프시코드입니다.

요한 제바스티안 바흐의 비올라 다간바와 합스코드를 위한 소나타 2번 D장조 바작품번호 1028의 3악장 안단테 킴 카슈카슈안의 비올라 키스자렛의 챔발로 연주였고요. 이어서 비올라 다간바와 합스코드를 위한 소나타 3번 G단조 중에서 2악장 아다지오 피에르 프로니에의 첼로

잔나 루치코바의 합시코드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시벨리우스의 안단테 페스티보입니다. 네메에르비가 지휘하는 예테보리 심포니 오케스트라입니다.

시벨리우스의 안단테 페스티보, 네메어 리비가 주의하는 예테보리 심포니 오케스트라였습니다. 이어지는 순서는 밤의 한 페이지입니다. 오늘은 뛰어난 유머 감각과 지적인 분석 능력을 함께 가진 저술가죠. 거의 모든 것의 역사와 발칙한 영국 산책 같은 발칙 시리즈의 저자이기도 한 빌 브라이슨의 책 바디, 우리 몸 안내서의 한 페이지 함께합니다.

빌 브라이스는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는 여행 작가란 별명을 가졌습니다. 그런 그가 2020년엔 사람 몸의 안팎을 여행하는 책을 냈습니다. 그 책 역시 빌 브라이슨 특유의 유머와 재치와 집요한 자료 확인과 해석으로 가득합니다. 그 책의 첫장 제목은 사람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거기에서 브라이슨은 이런 경험담을 얘기합니다. 나는 오래전 미국에서 중학교를 다닐 때 생물학 선생님이 5달러쯤 들고 철물점에 가면 사람을 만드는 데 필요한 화학물질을 모두 살 수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던 일이 기억난다. 나 자신이 그렇게 너무나 하찮은 존재란 깨달음은 그 뒤로 줄곧 내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었다. 정말일까? 정말로 우리가 그 정도 가치밖에 없는 것일까? 그 궁금증을 그냥 넘어갈 리 없었습니다. 그는 끈질기게 같은 주제의 통계나 주장을 찾아냅니다.

그 통계나 주장을 바탕으로 빌 브라이스는 인간에 대해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당신을 만드는 데에는 총 70억 곱하기 10억 곱하기 10억 개의 원자가 들어간다. 그 70억 곱하기 10억 곱하기 10억 개의 원자가 당신이 되기를 매우 절실히 원할 이유가 있는지 그 여부는 아무도 모른다. 어쨌거나 원자는 그 어떤 생각도 개념도 지니지 못한 그냥 입자일 뿐이다. 그러나 그 원자들은 당신이 존재하는 동안 어떻게든 당신이 계속 활동을 하고 당신을 당신으로 만들고 당신에게 형태와 모습을 제공하고 당신이 삶이라는 희귀하면서 대단히 흡족한 조건을 즐길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무수한 체계들과 구조들을 만들고 유지할 것이다. 그 일은 당신이 실감하는 차원을 훨씬 넘어서는 엄청난 규모다. 전부 풀어헤치면 당신은 정말로 엄청난 존재다. 당신은 말 그대로 우주적인 존재다. 그러면서 빌 브라이스는 이렇게 강조합니다. 인간 삶의 기적은 우리가 어떤 약점들을 타고난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에 매몰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우리는 30억 년에 걸친 진화의 비틀고 다듬기의 산물이다.

총 70억 곱하기 10억 곱하기 10억 개의 원자가 들어와 있고 30억 년 동안 진화하면서 다듬어져온 나와 우리이니 엄청난 자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밤의 한 페이지, 오늘은 저술가인 빌 브라이슨의 바디, 우리 몸 안내서의 한 페이지 만나봤습니다. 지금 들으신 곡은 미국 작곡가 조니 그린의 1930년 재즈 스탠다드 넘버, 오늘은 41년도 레코딩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스테판 그라펠리의 바이올린, 그의 사중주단의 연주였습니다. 이어서 그리그의 4개의 노르웨이 춤곡 중에서 1번 작품 35를 미켈라 페트리의 리코더, 오코카무가 지휘하는 잉글리시 체인보 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리고요. 2번 작품 35는 레너드 번스타인이 지휘하는 뉴욕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함께합니다.

아일랜드 민요 The South Wind, 남쪽에서 부는 바람이었습니다. 조니 매든의 휘슬, 존 보스웰의 피아노였습니다. 웨란 쥬에셔가 연주하는 아구스틴 바리오스 망고레의 대성당 이어드립니다.

기타와 함께한 음악 두 곡이었습니다. 지금 들으신 곡은 작자 미상의 스페인 민요 로망스, 영화 금지된 장난에 삽입됐던 음악이죠. 오늘은 밀로스 카라달리치의 기타, 폴 왓킨스가 주의하는 잉글리시 체인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보내드렸고요. 그 전에 들려드린 음악, 아구스틴 바리오스 망고레의 대성당이었습니다. 웨일한 주엘쇼의 기타 연주였습니다. 계속해서 기타 음악 두 곡을 들은 김에 또 더 듣겠습니다. 지난 어버이날에 핸드폰 뒷번호 0591번께서 봉준호 감독의 영화 마더의 음악은 신청 불가인가요? 라고 이렇게 사연을 주셨는데 우리 기타리스트 이병우 씨가 서운할 것 같습니다. 지금 듣겠습니다. 마더 OST 중에서 춤, 에필로그, 이병우의 오리지널 스코어로 함께합니다.

영화 마더 OST 중에서 춤 에필로그 이병우의 오리지널 스코어로 보내드렸고요. 지금 들으신 곡은 빌라로보스의 감상적인 멜로디였습니다. 구주 시도프 메이싱어의 기타, 앤드류 헤브론의 바이올린, 아카데미 오브 세인트 마틴 인 더 필스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이어지는 곡은 핸델의 세라방드입니다. 카롤 토이츠가 주의하는 폴란드 브로츠와프 레오폴디눔 실내악단입니다.

드뷔스의 러블리스 글랑트 렌토브단들에게 존 리치의 챔발롱 연주였습니다. 챔발로 하프시코드의 프랑스식 표기가 챔발롱이죠. 장 마르티농이 지휘하는 프랑스 국립교향악단의 연주였습니다. 전해드리신 곡은 헨델의 세라방드, 카롤 트위치가 지휘하는 브로츠와 블레오폴디눔 실내악단이었습니다. 그리스의 클라리넷 연주자 겸 작곡가 바실리스 살리아스의 곡 매직 나이트 이어드립니다. 그의 클라리넷 연주로 함께합니다.

When you use my might, I'm warm again. My pack is light.

릴리 말렌 디트리히의 음성이었습니다. 오늘 끝곡은 슈베르트의 즉흥곡 3번 G플랫 장조 도이치모노 899입니다. 알렉상드르 따로의 피아노입니다.

슈베르트의 즉흥곡 3번 G플랫 장조, 알렉상드르 따로의 피아노 연주로 끝곡 전해드렸습니다. 화요일 밤 당신의 밤과 음악, 오늘 순서 마칩니다. 제작의 안종호, 작가 김경미, 저는 이상협이었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1미터를 10억 등분했을 때 그중 하나에 해당하는 크기. 이 나노미터의 세상을 보여주는 전자현미경으로 빗방울을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공기와 먼지, 나노입자, 미세한 유기물과 무기물들이 뒤섞여 있는 복합적인 세계가 드러납니다. 그 순간 빗방울은 더 이상 매끈한 구슬이 아니죠. 맨눈으로 볼 때는 그저 맑고 투명한 물 한 방울 같지만 확대해서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도시의 먼지와 바다의 소금, 숲의 꽃가루와 인간이 만든 오염물질까지 함께 뒤엉켜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래의 날개 위에 홍소연입니다. 일상도 그렇지 않을까요? 맨눈으로 볼 때와는 전혀 다른 세계가 보일 겁니다. 마음도 그렇지 않을까요? 이 전자현미경이 보여주는 1나노미터는 머리카락 굵기의 약 10만 분의 1 정도라고 하죠. 그러니 마음 역시 전자현미경으로 들여다본다면 수없이 많은 미세한 감각과 생각들이 뒤엉켜 움직이는 세계일 겁니다. 빗방울 안의 나노 세계처럼요. 그곳에서는 작은 감정 하나도 결코 작게 끝나지 않고 사소한 말 한마디도 큰 파장을 남기겠죠. 빗방울을 보다가 생각했습니다. 말도 행동도 조심해야겠다고.

5월 12일 화요일입니다. KBS 클래식 FM 노래의 날개미의 첫 곡. 20세기 미국 작곡가 콜 포터의 노래였어요. True Love. 연인이 진정한 사랑을 얘기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운이 좋은가 노래하는 달콤한 곡. 오늘은 소프라노 키리테 카나와의 음성으로 함께했습니다. 이쁘고 고운 노래로 화요일 노래의 날개미의 문 열었어요. 음악 못지않게 항상 우리 고운 사연을 보내주시는 우리 눈알가족 여러분들, 저도 오늘 조심스럽게 이쁘고 고운 말들로 응대해야겠다 다짐해봅니다. 진경수님, 오랜만에 감상하는 트루 러브라고 하셨고, 조윤여님도 굉장히 또 오랜만에 인사 주셨네요. 그냥 이렇게 오랜만에 오셔서 그냥 슬쩍 가지 마시고 이렇게 손들어 주시면 그럼 제가 정말 곱고 이쁜 말로 응대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곡은 20세기 캐나다 퀘벡 출신의 배우이자 작곡가예요. 펠릭스 르클레르. 퀘벡 하면 프랑스어권이잖아요. 샹송 들어보시죠. 디알로그 다무회, 사랑의 대화입니다. 가사가 진짜 사랑스러워요. 더 이상 사랑하지 않게 될 때 모자를 쓰고 머리를 따차고 약속을 하죠. 그래서 몹시 바람이 부는 날에도 민머리로 다닌다고 가사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리톤 브리노 라플랑드, 소프라노에는 프랑스 듀발, 클로드 웹스터가 지휘하는 피아노 연주입니다.

프랑스어로 된 노래 두 곡 이어서 만나봤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19, 20세기 프랑스 작곡가 테오드르 디부와의 낭만주의 시대 가곡이었어요. CJM 내가 만일 사랑한다면 소프라노 상드리누 비오의 음성으로 보내드렸고요. 먼저 전해드린 샹송 펠릭스 르클레흐의 사랑의 대파였습니다. 바리톤 브리노 라플랑트와 소프라노 프랑스 디발의 하모니, 클로드 웹스터의 피아노 연주가 함께했습니다. 아르헨티나로 건너가 볼게요. 20세기 아르헨티나의 민족주의 작곡가 카를로스 구아스타비노의 노래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미와 버드나무란 작품 자주 함께 했었는데 오늘은 다른 곡 만나보시죠. 엘 산페드리노, 산페드로 사람. 민족주의 작곡가답게 아르헨티나의 민속 리듬을 기반으로 한 노래입니다. 산페드로 출신의 소몰이꾼 가우초라고 한다네요. 그가 끝없는 평원에 홀로 가축을 몰고 다니면서 이제는 곁에 없는 연인과 고향을 그리워하는 눈물의 노래라고 합니다. 메조소프라노 테레사 베르간사, 후안 안토니오 알바레스 파레호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방금 들으신 곡 20세기 멕시코 작곡가 알폰소 에스파르사 오테오의 깐시온이었습니다. 디메게시 그래 라고 말해줘. 내 사랑을 받아달라고 그녀에게 고개를 끄덕여달라고 호소하면서 그러면 내 인생은 뒤집힐 거라고 노래하는 낭만적인 곡이었습니다. 테너 셀소 알벨로 후안 프란시스코 바라의 피아노 연주였고요. 먼저는 아르헨티나의 스페인어로 된 노래였죠. 카를로스 구아스타비노의 엘 산펜드리노 산페드로 사람이었습니다. 메조 소프라노 테레사 베르간사가 불렀고요. 후안 안토니오 알바레스 파레호의 피아노 연주가 함께했습니다. 김승우님 그렇군요. 이게 세례명이라고 지금 나오는 이 노래 제목이 산페드리노 반갑습니다. 제가 아까 그냥 가지 마시고 조용히 손 들어달라고 말씀드렸더니 출첵 늦게 하신다고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윤영님은 어디 계시는 거죠? 비가 한바탕 내린 오후 비가 불러온 시골 먼지 냄새 맡으면서 노날과 함께 하신다고. 그리고 1429 쓰시는 분 저도 손 들어요 하셨는데 아 우리 노날 가족분들은 정말 착하세요. 제가 이렇게 부탁하면 잘 들어주시고 고맙습니다. 다음 곡 보답하는 의미에서 멋진 칸촌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KBS 클래식 FM 노래의 날개 위에 함께하고 계세요.

좋은 보답이었죠. 20세기 이탈리아 배우이자 작곡가 지미 폰타나의 일몬도 세상이었습니다. 영화 어바웃 타임의 그 야외 결혼식 장면 떠올리신 분들 꽤 계실 것 같아요. 폭풍우 치던 그 상황. 가사를 들으면 아, 또 그 장면하고 굉장히 어울린다 싶어요. 이 실연의 아픔을 겪는 화자가 자신의 슬픔과 상관없이 세상은 언제나처럼 멈추지 않고 영원히 돌아가고 있다고. 참 조금 씁쓸한 깨달음의 노래인데, 그쵸? 뭐 나의 결혼식의 그 행복한 느낌과는 상관없이 폭풍우는 치는 거니까요. 그리고 최근에 그 2026년 동계올림픽, 밀라노 동계올림픽에서도 들을 수 있었던 칸촌의 명곡이었습니다. 크로스오버 4인조 미라클래스의 하모니로 오늘 함께했는데, 김영자님의 최애 그룹이군요. 미라클래스. 그리고 1061 쓰시는 분, 출장 복귀 중 길이 막히는데 이 노래 들으니까 귀가 트인다고. 좀 시원했나요? 자, 이번에는 바로크 시대 오페라 만나보시죠. 또 이 화려한 장식음으로 유명한 그 시대잖아요. 토마스 알비노니의 세미 오페라 아울로라의 탄생 중에서 아울에 안다떼 에 바지아떼, 아울에 가서 키스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신성 로마 제국 마리아 테레지아 공주의 탄생을 축하하면서 만든 작품이라고 하네요. 먼저 소프라노 체칠리아 바르톨리, 소울 가베타의 첼로, 카펠라 가베타의 연주입니다.

바로크 시대 이탈리아 오페라 두 편 이어서 만나봤습니다. 진짜 차에서 조금 교통체증으로 짜증이 나시는 분들 시원한 바로크 시대 오페라의 그 장식음으로 좀 마음이나마 시원하셨으면 좋겠네요. 방금 들으신 곡 안토니오 비발디의 오를란도 핀토 바쪼 중에서 세 인 오니 구아르도 만일 당신이 보이는 대로 화살을 쏜다면 이었습니다. 기사 오를란도가 마녀 에르실라의 함정에 빠지면서 그녀 유인하기 위해 미친 척 연기하면서 결국 무찌른다는 내용의 작품인데요. 이 핀토 바초가 그 미쳤다는 그런 뜻의 이탈리아어입니다. 카운트 테너 필립 자르스케, 장 크리스토프 스피노스가 지휘하는 앙상블 마테우스의 연주였고요. 먼저는 토마스 알비노니의 세미오페라 아우로라의 탄생 중에서 아우레 가서 키스를 이었습니다. 여기서 아우로라는 새벽의 여신을 가리킵니다. 메조소프라노 체칠리아 바르톨리가 불렀고요. 소울 가베타의 첼로, 카펠라 가베타의 연주가 함께했습니다. 소박한 아일랜드 민요로 분위기를 좀 바꿔볼까요? Down by the Sally Gardens. 카운트 테너 다니엘 테일러가 부릅니다.

말을 받아들일 수 없었네. 그리고 지금 한없는 눈물을 흘리고 있네. 클래식 천일 영화로 이어집니다. 오늘 만나실 작품 모차르트의 곡 가곡입니다.

모차르트는 1782년 26살 때 빈의 궁정극장에서 독일 징슈피를 노래하던 소프라노 알로이지아 베버 랑게가 이탈리아 희극 오페라를 상연하는 부르크 극장으로 무대를 옮기게 되자 그녀를 위해서 독일어 아리아 제 감사를 받아주세요를 작곡합니다. 그녀가 팬들에게 보내는 음악적 작별 인사처럼 들리는 이 곡은 작자 미상의 가사에 붙인 2절로 된 우아한 아리아입니다. 은혜로운 후원자 여러분, 제 감사를 받아주세요. 남자라면 제 마음속 깊은 곳에 열정을 담아 큰 소리로 감사 인사를 전할 수 있겠지만 전 그저 여인이라 그렇게는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믿어주세요. 제게 베풀어주신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만일 제가 이곳에 머문다면 저의 소망은 그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겠지만 부디 조금만 기다려주십시오. 태초부터 예술가와 뮤즈의 운명은 끊임없는 방랑이었습니다. 저 또한 다른 이들과 다르지 않아 조국의 품을 떠나 운명에 이끌려 떠나가야 합니다. 하지만 믿어주세요. 제가 어느 나라에 있든 제가 어디로 가든 언제나 제 마음은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할 겁니다. 알로이지아는 모차르트가 한때 청혼까지 했던 여인이죠. 모차르트가 그녀를 처음 만난 건 21살 무렵인 1777년. 어머니와 함께 일자리를 찾아 떠난 여정 중에 독일 마나임에서 이 베버 가족을 처음 만날 때였습니다. 그녀에게 반한 모차르트는 곧 그녀의 음악 스승이 됐죠. 당시 모차르트는 21세, 알로이지아는 17살의 젊은 소프라노로 데뷔를 준비하던 시기였습니다. 알로이지아는 모차르트를 만난 이듬해 미넨에서 오페라 가수로 데뷔한 뒤 아름다운 음색과 뛰어난 무대 매너로 빠르게 성장하면서 가족 모두가 빈으로 이주할 만큼 중요한 소프라노가 됩니다. 빈에서 궁정극장 소속 가수였던 그녀는 1782년 요제프 2세가 독일 징슈필인 케넨트너토 극장으로 옮기고 부르크 극장에는 다시 이탈리아 희극 오페라를 들여오는 극장 개편을 단행할 때 이 부르크 극장의 이탈리아 오페라단의 주연 소프라노로 기용되면서 보다 화려하고 국제적인 레퍼토리, 그러니까 이탈리아 오페라를 부를 수 있는 자리로 이동합니다. 그 해는 모차르트가 알로이지아의 여동생 콘스탄체와 결혼한 해이기도 했죠. 바로 그 해 모차르트가 부르크 극장으로 옮기는 알로이지아에게 만들어준 노래 쾌일번호 383의 콘서트용 아리아로 알려진 은혜로운 후원자 여러분, 제 감사를 받아주세요. 바로 이 노래입니다.

1782년 이탈리아 오페라단의 주연 소프라노 자리로 옮겨가는 알로이지아를 위해서 모차르트가 작곡한 음악적 고별 인사. 은혜로운 후원자 여러분 제 감사를 받아주세요. 넴트 마넨당 이어 홀든 괴너 감상하셨습니다. 소프라노 크리스티네 셰퍼, 클라우디오 아바도가 지휘하는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오늘 끝곡 또한 모차르트의 가곡 골랐습니다. 디 주프리든하이트 만족 쾌일번호 349 소프라노 누리아리알의 음성입니다.

소박한 행복과 평온한 마음을 노래한 모차르트의 가곡 만족 쾌번호 349 화요일 노래의 날개 위에 끝곡이었습니다. 소프라노 누리아 리알의 음성으로 마무리 짓습니다. 내일 4시에 다시 오겠습니다. 아나운서 홍소연이었습니다.

클래식을 더 가까이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우리 뇌는 매 순간 상상을 초월하는 많은 정보를 처리하는데 그 중에서 아주 극소수의 정보만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중요하다고 믿는 정보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밀려오는 정보를 감당할 수 있는 거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을 보게 되는 거라고 합니다. 가장 좋은 계절 5월에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을까요? 오늘 내 마음에 남은 감사와 아름다움, 그 너머에 있는 쓸쓸함과 피로까지도 소중한 나의 한 부분입니다. 때론 마음에 남은 쓸쓸함과 고단함이 우리를 더 나은 곳으로 데려가기도 하겠죠. 남아있는 저녁엔 음악이라는 필터를 통해 우리가 믿는 소중한 것들을 다시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음악, 전기현입니다.

5월 12일 화요일 KBS 클래식 FM 세상의 모든 음악 오늘 첫 곡은 Days Gone By였습니다. 유재하가 작가, 작사, 작곡하고 노래했던 지난 날이 원곡이죠. 이 곡을 영어 가사를 붙여 노래했고요. 일본의 보사노바 듀오죠. 나오미 앤고로. 남성 기타리스트와 여성 보컬리스트가 함께하는 나오미 앤고로. 그 나오미 앤고로의 여성 가수와 함께 한국 가수 루빈이 듀오로 참여해서 노래를 불러준 Days Gone By였습니다. 김인범 씨, 캐나다에서 방금 도착해서 새음의 보라를 봅니다. 정말 꼭 보고 싶었는데 오늘 처음 보게 되네요. 두 달간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캐나다에서는 볼 수가 없었던 네 김인범 씨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동근 씨, 화요일 오늘 하루도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아침에 내린 빗줄기가 벌써 6월의 장맛비를 부르는 느낌입니다. 올해 여름도 잘 보낼 수 있도록 미리 에어컨 점검 및 수리하고 여름을 준비해야겠습니다. 라고 하셨네요. 굉장히 부지런하신 분이네요. 이동근 씨도 오늘 오프닝부터 함께 하셨어요. 고맙습니다. 지금 KBS 콩 애플리케이션과 KBS 클래식 FM 유튜브 공식 채널을 통해서 보이는 라디오로 스트리밍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새음에 보이는 라디오는 목요일까지 함께합니다. 사연과 신청곡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청취자 참여 게시판에 남겨주시고요. KBS 콩을 통해서도 보내실 수 있고요. 문자 메시지도 가능합니다. 샵 9310인데요. 짧은 문자 50원, 사진 첨부 가능한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이번에는 모차르트의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 가운데 산막에 흐르는 백작 부인의 아리아, 소프라노 아리아죠. 어디로 갔는가, 나의 행복하고 즐거웠던 시절은, Dove sono i bei momenti. 이 곡 소프라노 마가렛 프라이스의 노래, 리카르도 무티가 지휘하는 빈 필하모닉의 연주입니다.

두 곡의 오페라 음악 이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푸치니의 오페라 제비 가운데 오레 돌체 디비노였어요. 달콤하고 성스러운 시간들, 일막에 흐르는 소프라노 아리아죠. 이 곡을 오늘은 독일의 오보이스트이자 작곡가 또 편곡가인 안드레아스 타크만의 오보에와 오케스트라를 위한 편곡 버전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샤론 카메 클라리넷, 루벤 가자리안이 지휘한 뷰텐베르크 카모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그 전에는 모차르트의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 가운데 백작 부인의 아리아 Dove sono i bei momenti, 어디로 갔는가 나의 행복하고 즐거웠던 시절은, 소프라노 마가렛 프라이스의 노래 리카르도 무티가 지휘한 휜 필하모닉의 연주였습니다. 박혜숙 씨, 강원도 고성에 다녀왔습니다. 봉포리, 아야진 해변을 거쳐 울산바위 근처에서 신선한 공기, 봄의 숲을 온몸과 마음에 담고 왔어요. 라고 하셨네요. 온몸과 마음에 좀 오래도록 남아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김양희 씨, 오늘의 비개인 후 백양산은 5월의 청량함을 흠뻑 담고 있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자연과 함께 하신 두 분의 사연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신청곡 두 곡을 이어드리죠. 먼저 리리님께서 정하셨어요. G

취준생 정취자입니다. 지방에서 서울로 필기시험을 치러 갔다가 숙소에서 나오는 라디오에서 우연히 한 곡을 듣게 됐고 그 이후로 새음의 매력에 빠져 정취자가 됐습니다. 가끔은 언제 취업할 수 있을까 지치고 힘들지만 요즘은 공부할 때 6시에 새음 들으면서 문제 푸는 게 낙이 됐답니다. 새음은 저의 행복입니다. 신청곡은 처음 새음을 알게 해준 곡입니다 하시면서 사로 일두오 치엘로를 정하셨고요. 그리고 이 우지원 씨, 엄마의 젊음을 빌려 살던 학생 시절 엄마는 힘든 줄 모르고 차 안에서 저를 기다렸겠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6시만 되면 흐르던 세상의 모든 음악의 시그널 음악과 오프닝 멘트,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다는 그 단순한 문장이 우리에겐 어찌나 큰 위로였던지요. 그 추억으로 아직도 6시가 되면 저녁 준비도 멈추고 라디오가 있는 방으로 뛰어가곤 한답니다. 엄마의 젊음을 빌려 이만큼 컸는데 변변한 선물도 한번 드리지 못했던 딸이 엄마의 첫 일본 여행을 준비합니다. 오래 기다려준 엄마와의 여행을 늦게나마 시작해보려 합니다. 라고 하셨네요. 네, 아주 기분 좋은 행복한 여행 함께 다녀오시기 바라고요. 청하신 곡 전해드리죠. 먼저 리리님께서 청하신 곡은 마시모 푸치니가 노래하는 사로 일두 오치엘로, 내가 당신의 하늘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우지원 씨의 신청곡 영화 맘마미아 OST에서 아바의 곡이죠. 역시 Sleeping Through My Fingers. 이 곡 영화 속의 엄마와 딸인 메릴 스트릿과 아만다 사이프리드가 함께 노래합니다.

영화 맘마미아, 아바의 노래들로 가득했던 뮤지컬 영화였죠. 영화 맘마미아 OST에서 Sleeping Through My Fingers 였습니다. 결혼하는 딸을 보내는 엄마의 마음이 담긴 노래죠. 이 곡, 엄마 메릴 스트립 그리고 딸인 아만다 사이프리드가 함께 노래한 곡이었습니다. 그 전에 먼저 들으신 곡은 사로 일투 치엘로, 내가 당신의 하늘이 될 거예요 라는 곡, 이탈리아의 크로스오버 가수 마시모 푸치니, 오페라 작곡가 지아코모 푸치니의 후손이라고 하죠. 증손자라고 합니다. 마시모 푸치니가 노래한 사로 일투 치엘로 먼저 들으셨습니다. 이번 주 애청자 여러분께 드리는 공연 선물 준비되어 있습니다. 서울 시향의 정기 공연, 마르쿠스 슈텐츠와 바딘 글루스만 공연입니다. 이번 공연은 서울 시향과 수석 객원 지휘자로 호흡을 맞춰온 마르쿠스 슈텐츠의 지휘로 세계 정상급 바이올리니스트 바딘 글루스만의 협연을 감상하실 수 있는 무대입니다. 브람스의 바이올린 협주곡과 월턴의 교향곡 1번으로 19세기 낭만주의 협주곡의 걸작과 또 20세기 영국의 교향곡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기회인데요. 5월 28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롯데콘서트홀과 5월 29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 이틀간 열리는 공연 가운데 우리 세상의 모든 음악 청취자 여러분은 5월 29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서울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 공연에 초대합니다. 공연 선물 원하시는 분들은 세상의 모든 음악 홈페이지 선물방에 이벤트 신청 게시판에 오셔서 신청의 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서 5쌍을 초대합니다. 당첨자는 다음 주 월요일 선물방의 당첨자 확인란을 통해서 공지하겠습니다. 초대 티켓은 타인에게 절대 양도할 수가 없으니까요. 본인 및 본인의 동행인이 같이 갈 수 있는 분만 꼭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공연에서 만날 수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바딘 글루스만의 연주 한 곡 전해드리죠. 슈만의 트로이메라이, 피아노 모음곡 어린이 전경 작품 번호 15 가운데 7번째 곡이죠. 트로이메라의 꿈을 바딘 글루스만의 바이올린 연주로 전해드립니다.

두 곡을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존 레논의 Imagine을 오프라 하노이의 첼로 아르민 스트링 콰르테트의 연주로 전해드렸고요. 그 전에는 슈만의 트로이 메라이를 바딤 글루즈만의 바이올린 안젤라 요페의 피아노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4740번 쓰시는 분, 콩으로 듣는데 보이는 라디오는 어떻게 보나요? 실시간 눌러도 안 나오는데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네. 콩으로 들으시는 분들은 그 화면에 세상의 모든 음악 포스터 부분이 있지요. 그 부분에 살짝 손을 갖다 대면 오른쪽에 이 카메라 같이 생긴 하얀색 그림이 뜹니다. 그 그림을 톡 눌러보세요. 그러면 그 포스터 부분이 보이는 라디오로 바뀔 겁니다. 네,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4740번 쓰시는 분, 또 많은 분들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제니 러브스 뮤직님께서 유튜브로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하시면서 청하셨던 곡 전해드리죠. 미셸 폴나레프의 홀리데이즈를 듣고 싶다고 하셨어요. 전해드립니다.

20세기에는 인류의 생존을 위협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고 그 소용돌이에 휘말려 희생되거나 고통을 겪은 예술가도 많았죠. 중국계 프랑스인 피아니스트 쥬 샤오메이도 그랬습니다. 쥬 샤오메이는 8살부터 세상에 재능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문화대혁명기에 그녀는 강제수용소에 갇혀 혹독한 시간을 보내야 했죠. 그때 그녀를 버티게 해준 것은 바흐의 평균율 클라비아 곡집과 골드베르크 변주곡의 악보였다고 합니다. 그녀가 수용소로 가던 날 어머니는 딸이 목숨처럼 아끼는 바흐의 악보를 낮장으로 쪼개고 잘라서 들키지 않도록 넣어주었다고 하죠. 그 악보를 끌어안고 그녀는 인간의 존엄과 음악에 대한 간절함을 지탱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베개 밑에 가장 얇게 만든 악보를 넣어두고 침상 아래의 판자와 마룻바닥에도 숨겨두고 수용자들의 진검사를 할 때에는 비닐에 넣은 악보를 빨랫감 속에 숨겼다고 하죠. 고난의 시간은 5년 뒤 끝났지만 그녀에게 피아니스트로 살아갈 기회는 거의 사라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나타난 사람이 바이올리니스트 아이작 스탄이었습니다. 냉전 시대를 종식할 여러 가지 이벤트 중에는 아이작 스턴의

전국 콘서트가 있었는데 이때 주시아우 메이에게 기회가 찾아왔죠. 아이작 스턴은 그녀를 미국으로 초빙했고 몇 년 뒤 미국 비자가 만료되기 며칠 전에는 극적으로 프랑스로 갈 기회도 열렸습니다. 주시아우 메이의 삶은 긴장을 놓을 수 없는 아슬아슬한 일의 연속이었습니다. 프랑스에서의 삶도 쉽지는 않았지만 그녀의 예술성과 삶의 내력을 알게 된 음악가들의 도움으로 학교에서 가르칠 기회를 얻었고 머무를 곳도 생겼고 데뷔 리사이틀의 기회도 만들어졌습니다. 영화 속에서나 봤던 허공의 피아노를 연주하며 살아남은 피아니스트. 자신의 피아노도 없이 떠돌면서도 음악을, 바흐를, 바흐의 악보를 끝까지 놓지 않고 끌어안은 주시아우 메이의 간절함. 하지만 그녀의 표정은 담담하고 연주는 담백하기 그지없습니다. 주시아우 메이의 남다른 여정이 담긴 연주 귀 기울여 보시죠.

주샤오메이의 연주 영상을 보면 화려한 드레스도 화사한 화장도 없습니다. 어떤 영상엔 구부정한 자세로 안경을 끼고 보면대에 펼친 악보를 바라보며 연주하고 바흐의 도시 라이프치히에서 열린 공연에서도 소박한 옷차림으로 등장해서 간절했던 시간을 회상하듯 줄곧 눈을 감고 연주했죠. 주샤오메이는 자신이 바흐를 연주하는 것이 아니라 바흐가 자신을 연주해 주어서 살아남았다고 말합니다. 음악의 힘이 그런 것이구나. 그녀의 연주, 그녀의 삶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뮤직 인사이드, 오늘은 주샤오메이의 삶을 지켜준 바흐의 악보 이야기, 그리고 그녀가 연주하는 바흐에 귀 기울여 봤는데요. 평균 1 클라비어 곡집 1권 가운데 프렐류드와 푸가 2번 C단조 바흐 작품 번호 847이었습니다. 주샤오메이의 피아노 연주로 바흐를 한 곡 더 전해드리죠. 골드베르크 편주곡 바흐 작품 번호 988 가운데 아리아입니다.

안톤 루빈슈테인의 곡이었어요. 로망스 E플랫 장조 작품 번호 44-1. 이곡 피아노 소품집 상트페테르부르크의 6일 저녁 가운데 첫 번째 곡인데요. 이 곡 오늘은 아이작 스턴의 바이올린, 프랭크 브리프가 지휘한 콜롬비아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그전에는 주 시아오메이의 피아노 연주로 바흐의 골드베르크 변주곡 바흐 작품 번호 988 가운데 아리아 들으셨고요. 매일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2시간 동안 함께하고 있는 KBS 클래식 FM의 세상의 모든 음악입니다. 지금 라디오를 듣고 계시는 거예요. 네, 새벽 1시부터는 매일 재방송도 전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기억해 주시고요. 5월 12일 화요일 KBS 클래식 FM 세상의 모든 음악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7시 2분입니다.

두 곡을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두 곡 모두 스탠 게츠의 색소폰 연주가 있었어요. 방금 들으신 곡은 영화 위플래시 OST에도 수록된 곡인데요. Into It라는 곡입니다. 이 곡은 스탠 게츠가 작곡하고 1953년에 발표한 곡인데요. 스탠 게츠 콰르텟의 연주, 스탠 게츠의 테너 색소폰, 알 헤이그의 피아노, 로이 헤인스의 드럼, 그리고 토미 포터의 베이스 연주였습니다. 그 전에 먼저 들으신 곡은 브라질 보사노바 곡이었죠. 아리 바로스가 작사 작곡한 내 마음을 아프게 하려고, 파라마시카르메 코라사. 이 곡을 조안 쥐베르트의 목소리, 스탠 게츠의 테너 색소폰, 그리고 안토니오 카를로스 조빔의 피아노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천하라는 아이디를 쓰시는 분, 유튜브로 보이는 라디오 함께 하시면서 보내셨네요. 새벽 1시에 재방송한다는 멘트 나오면 집에 거의 도착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제가 좀 늦게 사무실에서 나왔네요 라고 하셨어요. 네, 매일매일 라디오 들으시는 분들에게는 이렇게 그 라디오의 안내 멘트나 또 로고 음악 같은 게 일과 시간에 알람이 또 되어드리기도 하겠어요. 그렇죠? 네, 오늘도 안전 귀가하시길 바랍니다. 또 조혜진 씨도 보이는 라디오 함께 하시네요. 오늘도 열심히 채색 도안 연습 중입니다. 내일은 국가 자격 시험 치러 가는 날이에요 라고 하셨어요. 중년의 나이에 도전하려니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네요. 그래도 이왕 도전했으니 꼭 합격했으면 좋겠어요. 대한민국 중년 여성들 화이팅 하시면서 하트도 보내주셨네요. 네, 저도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조혜진 씨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3636번 쓰시는 분께서 문자로 청하신 곡입니다. 많은 위로를 주는 새 음입니다 하시면서 니나 시몬의 노래를 청하셨네요. 네, 니나 시몬이 노래하는 Just Say I Love Him. 이 곡 사실은 원래 깐소네죠. 깐소네도 나폴리 깐소네가 사실은 원곡입니다. 1930년대 발표됐던 엔조 푸스코가 불렀던 나폴리 깐소네 니치텐첼로 부예라는 그녀에게 말해주오라는 곡이 원곡인데요. 영어로 부를 때는 Just Say I Love, 남자 가수일 때는 Her, 여자 가수는 Him이라고 부르죠. 니나 시몬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세 곡을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세 곡 모두 여성 가수의 노래였어요. 방금 들으신 곡은 카보베르데를 대표하는 월드뮤직스타 세사리아 에보라의 대표곡이죠. 소다드, 향수, 그리움이었고요. 그 전에는 뿌에르토몬트, 칠레 미뉴입니다. 뿌에르토몬트 항구에서 헤어진 연인을 생각하면서 다시 찾은 바닷가에서 노래한 곡, 파트리시아 살라스의 노래였고요. 가장 먼저 들으신 곡, 니나 시몬의 목소리와 피아노 연주, Just Say I Love Him 이었습니다. 2284번 쓰시는 분, 제가 새음을 유튜브로 듣는 걸 친구가 보더니 자기도 새음을 좋아한다면서 TV에서 영화음악 소개하신 모습이 인상적이었다고 했어요. 저도 그 말을 듣고 더 열심히 찾아보리라 마음먹었습니다 하셨네요. 네, 고맙습니다. 2284번 쓰시는 분, 네, 더 많은 곳에서 함께 하게 되겠네요. 네. 이번에는 보이셔리 3232님께서 청하신 곡입니다. 로드리고의 호아킨 로드리고가 기타 가족 기타 사중주단이죠. 로스 로메로스를 위해서 작곡한 넉대의 기타를 위한 협주곡이죠. 안달루시아 협주곡 가운데 1악장 Tiempo de Bolero, 볼레로 리듬으로 로스 로메로스의 기타 사중주 그리고 네빌 마리너가 지휘하는 아카데미 오브 세인트 마틴 인 더 필즈의 연주입니다.

호아킨 로드리고의 안달루시아 협주곡 가운데 1악장 Tiempo de Bolero, 볼레로 리듬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스페인의 아버지와 세 아들로 구성된 가족 기타 사중주단이죠. 로스 로메로스의 기타, 네빌 마리너가 지휘한 아카데미 오브 세인트 마틴 인 더 필스의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이현정 씨께서 정하신 곡 준비했습니다. 햇볕 좋은 봄날, 32년 전 봄날에 어머니가 떠나시고 이 봄 아버지마저 떠나셨네요. 32년 전의 먹먹함보다 두 분이 같이 계신다는 안도감이 더 크긴 하지만 문득 눈물이 납니다. 찬란한 햇빛에 오랜만에 꺼내든 음악, 마르쿠스 비아나의 선율이 오늘따라 창밖 풍경과 어우러져 더 처연하게 들리네요. 제목 때문에 나의 33살의 첫날에도 꺼내들었던 음악, 약간은 암울했던 그때의 나를 스스로 토닥이며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하시면서 이 곡을 청하셨어요. 브라질의 뮤지션 마르쿠스 비아나가 이끌었던 프로그레시브 록밴드 사그라드 코라상 다 테라, 땅 위의 성심이라는 의미인데요. 그 밴드의 곡 가운데 마니아 도스트린타 이트레스, 33세 아침이라는 곡입니다. 이 곡 마르쿠스 피아나의 목소리 그리고 그의 전자 바이올린이 함께하는 곡입니다. 들어보시죠.

그래도 거칠고 힘든 환경에서 오래 운항을 하면 피로 파괴를 겪는다는 사실도 알게 됩니다. 미술책에서도 그런 발견을 할 때가 있습니다. 소설가 권지혜는 피카소의 그림 뱀장어 스튜를 소재로 삶의 한 모서리를 녹여내는 작품을 쓰기도 했죠. 정미경의 밤이여 나뉘어라 라는 소설은 문크의 절규가 도난당한 일을 배경으로 흥미로운 이야기를 풀어가기도 합니다. 그만큼 미술작품이나 미술이론 혹은 화가들의 이야기에서 작가들도 우리 감상자들도 건져올리는 것이 많습니다. 앙리 마티스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것은 3층짜리 스튜디오를 갖는 것이다. 1층에서는 모델을 두어 그림 수업을 하고 2층으로 올라가면 아주 가끔 1층에 내려와 모델을 보고 가고 3층에선 아예 모델을 보지 않고 그림 수업을 하는 것이다. 모델을 보며 그림을 그리던 화가의 예술 세계가 무르익는 과정을 마티스가 친절하게 알려주고 있죠. 생각해보니 인생도 그런 것 같습니다. 청소년기에는 추앙하는 누군가를 닮고 싶고 청년기에는 자신을 찾아 방황하며 앞서간 누군가를 바라보고 장년기에는 현실에 부딪히며 조금씩 더 나은 자신이 되어가고 그 후엔 평온한 자기 자신이 되어가는 것 같죠. 호기심을 잃지 않는다면 세상 모든 것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가끔은 나의 관심 밖에 있는 책도 펼쳐보고 그림에서도 배우고 음악에서도 숨은 결을 찾아내고 전혀 다른 분야의 전문가의 이야기도 경청하면서 조금은 더 나아지는 나 자신을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호기심을 잃지 않고 전혀 다른 분야에도 관심을 갖다 보면 어느새 조금 더 나아진 나를 발견할 수도 있겠지요. 오늘 저녁에 쉼표 하나에 이어서 전해드린 곡, 필 콜터의 곡이었는데요. Lake of Shadows, 아일랜드의 가수 이프니 아리의 목소리가 함께한 곡이었습니다. 오늘 끝곡은 영화음악인데요. 프랑스 영화 아멜리의 OST에서 La Valse d'Amélie, 아멜리의 왈츠, 얀 디에르센의 오리지널 스코어입니다.

아주 사랑스러운 영화였죠. 영화 아멜리의 OST에서 라발스 다멜리, 아멜리의 왈츠, 얀티에르센의 오리지널 스코어, 오늘 끝곡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음악 지금까지 프로듀서 정혜진, 작가 김미라, 기술 김학석, 보이는 라디오 권예원, 진행의 전기현이었습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시고요. 내일 다시 뵙죠. 고맙습니다.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명현주명음반 정만섭입니다. 명현주명음반 매주 화요일 중심시간대 집중감상곡, 교향곡, 관현악곡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요하네스 브람스의 교향곡 3번 F장조 작품 번호 90, 레나드 번스타인이 주연 비너 필하모니커의 연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부에는 펠릭스 맨델스존의 현악사중주 2프레장조 작품 번호 12, 줄리어드 스트링 콰텟의 연주 전해드립니다.

오늘 명예유명반 첫 곡입니다. 얼마 전에 한번 소개해드린 작곡가죠. 빌헬름 페테르손 베르거가 주인공인데요. 스웨덴 출신의 작곡가로 슈만을 연상시키는 듯한 그런 독일 낭만주의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그런 작곡가입니다. 그의 대표작 가운데 바이올린 소나타 전해드렸었는데요. 오늘은 스비트, 그러니까 수트 모음곡이죠. 작품 번호 15, 울프 발린의 바이올린, 로베 데르빙어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독일 풍의 음악적인 성격과 함께 또 토속적인 그런 민속적인 느낌도 함께 담고 있는 곡이었습니다. 빌헬름 페테르슨 베르거의 모음곡 작품 번호 15, 울프 발린의 바이올린, 로베 데르밍어의 피아노 연주했습니다. 명의주 명반 오늘 첫 곡이었고요. 이어서 펠릭스 맨델스존의 현악 사중주 이 플랫 장조 작품 번호 12, 줄리어드 스트링 쿼텟의 연주입니다.

멘델스존하면 작곡가 가운데 가장 부유한 환경에서 태어난 작곡가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고 또 행복한 그런 삶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들여다보면 그렇지가 않죠. 부유하긴 했지만 누나가 먼저 세상을 떠나는 바람에 그 충격으로 또 젊은 나이에

작곡 스케치를 했다고 전해집니다. 이 곡은 거기에서 영향을 받은 바 큰데요. 자연에 대한 공감과 또 자연에 대한 따뜻함, 또 혹은 대범함, 이런 것을 담은 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곡을 전후해서 가곡 창작 개수가 현저히 늘어나고 이들 가곡에서는 가사가 연애 감정으로부터 자연에 대한 사랑으로 옮겨가고 있는 것이 눈에 띄는데요. 이렇게 보자면 3번 교향곡은 가곡적인 요소를 갖고 성악적으로 쉴 새 없이 자연에 대한 감정을 담고 있는 것도 당연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한편 이 곡을 빈에서 초연한 지휘자 한스 리히터는 이 곡을 브람스의 영웅 교향곡으로 불렀습니다. 이건 물론 베토벤의 교향곡 3번이 영웅으로 불리는 선례에 따른 것이지만 또 동시에 이 곡이 갖는 브람스적인 북구적이고 어떤 남성적인 그런 느낌, 강고함, 웅대함, 중후함도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영웅은 베토벤이 의미한 그런 영웅과는 전혀 다르죠. 거기다가 모든 악장이 씩씩하고 힘차게 끝나면 좋을 듯하지만 쓸쓸하고 조용하게 끝나는 그런 장대한 영웅이라는 느낌을 주지는 않습니다. 이건 그 연애 감정에서 오는 그런 어떤 연령적인 허무감, 이 앞서 슈미스라는 34살 연하의 여인을 사랑했던 브람스죠. 이 허무감에 의한 것일지도 모른다,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 곡은 브람스의 4곡의 교향곡 가운데서 연주 시간이 짧은 편이고요. 그렇게 짧게 완성돼 있어서 이걸 브람스는 작은 교향곡이다, 이렇게 부른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충실한 그런 작품이고요. 어쨌든 이런 사실로 영웅이라는 이름은 그다지 적절하지 않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이 곡의 관현악 변성은 브람스의 그때까지의 교향곡과 기본적으로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원래는 제1악장에 A관의 클라리넷과 B관의 클라리넷을 병용하는 것을 생각했지만 나중에 B관만 사용하도록 변경했죠. 또 2악장에서 트럼펫과 큰 북이 사용될 예정이었지만 결국은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구성면에서 명쾌한 그런 곡이고요. 친구인 빌로트는 그 때문에 이 곡에 대해서 브람스는 의식적으로 지금까지 이상의 간결함과 간명함에 대해서 표현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확실히 이 곡은 듣는 사람이 이해하기 쉽도록 상당히 마음을 쓰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명쾌함을 존중하고 또 알기 쉽고 기억하기 쉬운 주제를 놓고 논리적으로 빈틈없이 나가도록 돼 있습니다. 명곡이죠. 요하네스 브람스의 교향곡 3번 F장조 작품 번호 90, 레나드 번스타인이 주연하는 위너 필하모니카의 연주입니다.

요한의 21세의 교향곡 3번 F장조 작품번호 90 레나드 번스타인이 주요하는 위너 필하모니카 연주 오늘 집중감상곡이었습니다. 이어서 요한 제바스찬 바흐의 영국 모음곡 4번 F장조 바흐 작품번호 809 소피 H의 합시코드 연주입니다.

요한 제바스찬 바흐의 영국 모음곡 4번 바흐 작품 번호 809 소피에이치의 합시코드 연주였습니다. 오늘 명연주 명음반 마지막 곡이었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정만섭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KBS 한국방송 제1FM 방송 클래식 FM입니다. KBS 1FM 방송은 FM 93.1MHz로 하루 24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2026년 방송 지표를 세계를 잇다, 내일을 밝히다로 정했습니다. KBS는 언제나 국민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라디오 방송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센터장 하종란입니다.

좋은 방송 밝은 내일 KBS가 잠시 후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제1FM 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국악의 향기 아나운서 정지원입니다. 5월에 놓치지 않고 먹어야 할 음식으로 이것이 있더라고요. 바로 여러 가지 나물이 한데 어우러지는 비빔밥입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도라지, 고사리, 시금치 같은 나물들은 제각각 다른 맛과 향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고추장과 함께 비벼지고 고소한 참기름이 더해지면 맛있는 요리가 됩니다. 서로 다른 생각과 배경을 가진 우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자기만의 색깔을 고집하지 않고 다른 누군가와 함께 어우러질 때 비로소 살맛 나는 세상이 만들어집니다. 오늘도 더불어 함께 어우러지고 버무려진 맛있는 하루를 시작해볼까요? 첫 곡, 앙상블 느비의 연주로 향기 안에 우리 들려드립니다.

권진원이 작사 작곡한 곡이죠. 산들 바람숲. 권진원과 투원의 노래에 이아람의 소금, 이원주의 양금과 여러분의 연주가 함께했습니다. 그리고 먼저 들려드린 곡 향기 안에 우리 앙상블 느비의 연주였습니다. 각자의 색으로 살아가는 우리, 그 다름이 모여 더 아름다운 하루를 만들죠. 섞일수록 더 맛있어지는 비빔밥처럼 오늘도 우리 마음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지길 바랍니다.

꽃가루이 검은 고 잡고 느릿느릿 타는 가라. 이란 별하기 어우러져 들려오네. 이 세상에 지음이 적다고 말을 말게. 명월청풍. 그게 바로 종자기가 아니던가. 조선시대 신흠의 시 검은고를 듣다 였습니다.

한가롭게 내린 음악을 검은 고로 타고 있는데 그 가락이 이란과 별학이라고 했습니다. 모두 이별을 노래한 검은 고 음악을 뜻합니다. 또 밝은 달과 맑은 바람이 종작이라면서 지음이 적지 않다고 했는데요. 백아와 종자기의 고사를 인용한 겁니다. 백아가 악기를 연주하면 종자기는 그 소리를 듣고 친구가 산을 그리는지 물을 표현하는지 정확히 알아맞혔다고 해요. 그래서 종자기가 세상을 떠나자 백아는 자신의 음악을 이해해줄 사람이 없다면서 검은 고 줄을 끊었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알아주는 참된 벗에 관한 얘기로 지음, 지기, 지우라는 말로도 전합니다. 수연장지곡 이오규의 검은고 연주로 이어갑니다.

옛길 따라 느긋하게 이어서 이호규의 검은고 연주 수연장지곡 감상하셨습니다. 다음은 판소리 수공가 중에서

산 가부 토끼가 연분을 맺자고 날타나 여리로 깡 저저 흐리루 깡 중자 우뚱거리고 내려온다. 이러고 내려오다 별주부하고 들이받았겠다. 아이고 고야 아이고 이마야 여보쇼 초면에 남의 이마는 이렇게 들어받으시오. 피차 일반이오. 우리 그러지 말고 통성명이나 합시다. 그럽시다. 깨서는 니라 그러시오. 예, 나는 수국전 옥주부 공신 사대손 별주부 자라라고 그러요. 깨서는 니라 그러시오. 예, 나는 세상에서 음양이 순사시 허든 예부상성을 대려니 독약지 대체하여 장생약 그르치고 척가 중산하여 머무른 지 오래려니 맹색이 나보고 세상에서 사람들이랑 태선생이라고 부르죠. 별주부 듣고 항소할 태선생 높은 이름 들은 지 오래려니 오늘날 상봉키는 하상견지 만만 무구 불치기로 소이다. 아닌가 아니라 참말로 잘났어 잘났어. 진세에서 몰라서 그러지 우리 수궁을 들어가면 훈련대장은 꼭 사시겠소. 미인 미색과 밤낮으로 동락을 할 것이니 그 안이 좋소. 그런디 세상에서 무슨 재미로 지내시오. 예, 나 지내는 재미야 무쌍이지요만은 나 지내는 흥미나 좀 들어보실라요.

판소리 수군가 중에서 별주부 토끼 만나는데 대목을 박양덕의 소리와 김청만의 북장단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관웅이 작곡한 소금과 대금을 위한 협주곡 춘향, 이성준의 대금과 한풀이 가무와 코리아의 연주입니다.

전통 음악 가운데 헌천수가 있습니다. 고려시대부터 전해지는 곡으로 헌천수란 말은 한자로 밭을 헌, 하늘 천, 목숨수 자를 써서 임금님의 장수를 기원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헌천수는 원래 궁중무용인 헌선도와 연화대, 반주음악으로 연주된 곡을 뜻합니다. 또 조선시대 국악이론서 악학괴범에 따르면 악사들이 헌천수를 연주하고 광수무를 쳤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광수무란 어린 남자 무용수인 무동 두 명이 소매 자락을 이용해 추는 춤입니다. 현재 연주되고 있는 헌천수는 조선시대 임금의 행차 때 연주한 행진곡 연불타령의 아명입니다. 아명이란 우아하게 따로 붙인 별명을 뜻해요. 무용 반주 음악으로도 연주되는데 때에 따라 악기 편성이 다양합니다. 기악곡으로 연주할 땐 생황단소, 양금단소 이중주나 피리, 해금이 포함된 새악 편성을 하고 피리 대금 독주곡으로도 펼쳐집니다. 무용 반주로 하는 헌천수는 3연 6각 편성이 기본입니다. 향피리 둘, 젓대, 해금, 북, 장구가 각각 하나씩 있는 악기 구성이죠. 또 길이가 5분 남짓으로 짧아서 무용이 끝날 때까지 여러 번 반복하고 가락도 매번 같지 않은 것이 특징입니다. 연주자가 즉흥으로 장식음도 넣고 음의 길이도 바꾸는 거죠. 그럼 헌천수를 최조병의 단소 조유회 양금 연주로 보내드립니다.

헌천수, 체조병의 단소, 조유회의 양금 연주로 함께 하셨고요. 이어서 서도 12잡가 향산로, 곽동현의 소리입니다.

서도시미 작가 향산로, 곽동현의 소리였습니다. 우리가 내미는 도움의 손길은 타인의 무너진 틈새를 메워줄 단단한 벽돌이 됩니다. 그 작은 온기들이 우리 삶의 균열을 채워주는 든든한 힘이죠. 오늘 마지막은 이스턴옥스의 연주로 유희 보내드릴게요. 이 곡 들으시면서 저는 물러갑니다. 지금까지 국악의 향기 아나운서 정지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새 아침의 클래식 아나운서 김지윤입니다. 오늘 아침은 텔레만의 곡으로 시작합니다. 플루트 독주를 위한 판타지아 5번 C장초 텔레만 작품 번호 40의 6인데요. 마리아 페도토바의 연주로 띄워드립니다.

마리아 페도토바의 연주로 전해드린 오늘 새아침의 클래식 첫 곡, 게오르크 필립 텔레만의 플루트 독주를 위한 판타지아 5번 시장초, 텔레만 작품 번호 40-6번이었습니다. 계속해서 18세기 프랑스 음악가 앙투앙 푸르크레의 음악 준비했는데요. 석대의 비율을 위한 모음곡을 2015년 브리헤 국제 고음악 콩쿠르의 우승자이고요. 다음 달 6월에 내한하는 르 콩소르의 창단자이기도 한 합시코드 연주자 쥐스탱 텔로르가 건반 독주곡으로 편곡해서 전해드립니다. 알르망드, 쿠랑트, 사라방드의 전곡 함께 들어보시죠.

앙투앙 푸르크레의 석대 비율을 위한 모음곡, 오늘은 합시코드 연주로 들으셨고요. 편곡과 연주에는 쥐스탱 텔로르였습니다. 계속해서 요한 제바스티안 바흐의 바이올린 협주곡 2장조, 바흐 작품 번호 1042번입니다. 알레그로 아다지오, 알레그로 아사이고요. 레이첼 포저와 브레콘 바로크가 함께 연주합니다.

바흐의 바이올린 협주곡 2장조, 바흐 작품 번호 1042의 전악장을 레이첼 포저와 프레콘 바루크가 함께한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소중한 하루의 기분 좋은 시작. KBS 클래식 FM 새 아침의 클래식. 5월 13일 수요일 아침 새 아침의 클래식. 이번에는 헨델의 곡 준비했습니다. 헨델의 오라토리오 3손 중에서 3손을 사로잡은 블레셋인들이 축제를 지내며 부르는 합창인데요. 나팔 소리 높이 울려라 띄워드립니다. 니콜라우스 아르논쿠르가 지휘하는 아르놀트 쉔베르크 합창단과 콘첸투스 모지쿠스 빈이 함께 연주합니다.

핸델의 오라토리오 3손에 나오는 나팔 소리 높이 올려라 들으셨습니다. 니콜라우스 아르농크로의 지휘로 아르놀트 쉔베르크 합창단과 콘첸투스 모지코스빈이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이어서 18세기 베를린에서 활동했던 음악가 크리스토프 샤프라트의 첼로와 오블리가토 하프를 위한 이중주 C장조 전해드립니다. 알레그레토 아다시오 알레그로의 전악장이고요. 라인홀트 요하네스 브레 첼로 연주, 샤로테 카세다네의 하프 연주입니다.

18세기 베를린에서 프로이센의 안나 아말리아 공주를 위해 일했던 음악가입니다. 크리스토프 샤프라트가 쓴 첼로와 오블리가토 하프를 위한 이중주 C장조 전악장 함께 하셨습니다. 첼로 연주에는 라이놀트 요하네스 불, 하프 연주에는 샤로테 카세다네였습니다. 새 아침의 클래식 오늘 끝곡 18세기 영국의 작곡가 토마스 안의 음악으로 마칩니다. 오페라 토마스와 셀리의 오버추어 D장조인데요. 1악장 프레스토, 2악장 스코틀랜드 가부트 아페투오소입니다. 사이먼 스탠디지가 이끄는 콜레기움 무제쿰 92 연주합니다.

영국의 작곡가 토마스 안의 오페라 토마스와 셀리의 오버추어 디장조, 사이먼 스탠디즈가 이끄는 콜레기움 모세쿰 90의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가까운 사람과 대화하실 때 반드시 절대 뭐뭐 해야 돼 이런 표현을 쓰면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가 무너질 수 있다고 미국의 정신분석학자가 조언을 합니다. 그는 대신에 그럴 수 있다 라는 말을 권하는데요. 그럴 수 있다고 생각만 해도 갈등이 줄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세상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새 아침의 클래식 오늘 여기서 끝입니다.

클래식을 더 가까이 KBS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강원도 정선에는 비행기제라는 고개가 있습니다. 고개가 높고 도로가 험해서 비행기가 뜰 정도로 아찔하다는 이름이 붙었던 건데요. 1988년 그 길 아래쪽에 터널이 개통되면서 빠르고 쉽게 통과할 수 있게 됐습니다. 우리 삶의 어려운 순간을 지날 때 이런 터널같이 새로운 변화가 생긴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세계 체조 챔피언에서 작가가 된 댄 밀맨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변화의 비결은 모든 힘을 과거와 싸우는 데 쓰는 게 아니라 새로운 걸 만드는 데 쏟는 것이다.

0: 오늘 첫 번째로 드신 곡 카미유 생상 사바네이즈 작품 번호 83번 마리아 두에니아스의 바이올린 만프레드 호네크가 지휘하는 빈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출발 FM과 함께 이재후 아나운서를 대신해서 이번 주 진행하고 있는 아나운서 강성규입니다. 5월 13일 수요일 오늘을 여는 한마디 변화의 비결은 모든 힘을 과거와 싸우는 데 쓰는 게 아니라 새로운 걸 만드는 데 쏟는 것이다. 미국의 세계 체조 챔피언에서 작가가 된 댄 밀맨의 소설 평화로운 전사의 한 구절입니다. 새로운 길이 뚫리고 나면 옛 길을 굳이 찾아가지 않아도 되겠죠. 달라지기로 결심한 게 있다면 옛 길 말고 새로운 길로, 새로운 터널로 과감하게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바로 오늘부터 말이죠. 5월 13일 수요일 아침 KBS 클래식 FM 출발 FM과 함께 오늘 방송에서는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8번 비창, 드뷔시의 작은 모음곡, 브람스의 바이올린 소나타 3번 이와 같은 곡들 들으실 수 있습니다. 2부 코너 3분 100과 이번 주 주제는 클래식 음악의 스승들이죠. 오늘은 15살에 교습을 시작한 음악교사 이와 관련된 이야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1부 코너 월간 기획 이달의 클래식 5월의 주제는 이야기가 있는 표제 음악이고요. 1부 끝에 편식의 유혹 연주 자편 스페셜 2부 끝에 한 줄 신청곡 역시 기다리고 있습니다. 출발 FM과 함께 앞으로 사연과 신청곡 보내실 분들은 문자는 샵 9310 우물정 9310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애플리케이션 콩 그리고 인터넷 홈페이지 사연과 신청곡 게시판도 열려있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문자 메시지로 참여하신 분 중에 몇 분께는 참 좋은 여행이 만든 느린 여행, 라르고에서 제공하는 커피 교환권도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함께하고 계신 이 방송 유튜브 KBS 클래식 FM 계정 들어오시면 실시간 스트리밍 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애플리케이션 콩을 통해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보이는 라디오도 열려 있으니까요. 역시 콩과 유튜브에서 보실 수도 있습니다.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송소진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지금 안개가 낀 곳이 많습니다. 오전까지 내륙과 서해안, 전남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 때문에 가시거리가 200m 미만으로 무척 짧거나 이슬비가 내리는 곳도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 안개가 걷히고 나면 전국에 맑고 파란 하늘이 드러나겠는데요. 다만 강원 산지는 늦은 오후에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부터는 기온이 오름세를 보이며 다음 주 초까지 낮에 때이른 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어제 아침보다는 조금 낮지만 대부분 10도를 웃돌아 선선한데요. 한낮에는 서울과 강릉 26도, 광주 27도, 대전 대구 28도 등으로 어제보다 1도에서 6도 정도 높아 덥게 느껴지는 곳이 많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서울의 낮 기온이 31도까지 오르는 등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오늘보다 더 더워지겠고요. 주말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를 전망입니다. 다만 아침 저녁은 선선해서 큰 일교차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내일은 남부지방에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4.3도입니다. 날씨정보였습니다.

스메타나 교향시 나의 조국 중 제2곡 플타바 이리벨로 흘라베크가 지휘하는 체코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강은희님 안녕하세요. 아침 출근길에 항상 클래식과 함께 아이를 데려다줍니다. 도보로는 25분, 차량으로는 5분 거리 통학길이라 아이는 잠깐만 듣고 내리지만 저는 40분 출근길을 함께합니다. 저는 활기찬보다 마음이 고요하고 평온해지는 아침이 좋습니다. 가끔 내비게이션에서 과속 단속 구간에 라디오 소리가 음소거가 되면 아쉽기도 하지만 운전 중에 들을 수 있는 음악이 있기에 마음의 정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침에 신랑이 끓여준 미역국과 티라미슈 케이크 먹고 오늘 생일 맞이했습니다. 애청자분들과 함께 생일 축하받고 싶습니다. 와, 은희님 생일 축하드립니다. 남편이 끓여준 미역국 먹고 달콤한 티라미슈 케이크 한 입 먹고 아이 손잡고 출근해서 아이 내려다주고 클래식 들으면서 출근하고 과속 단속에도 걸리지 않고 이보다 더 완벽한 생일이 있을까요? 다들 축하해 주실 것 같습니다. 네, 생일 축하드립니다.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커피 쿠폰 많이 보내드려야 하는데 말이죠. 이재후 아나운서

돌아오시기 전에 아 이걸 많이 소진을 해야 하는데 자꾸 제가 초보 DJ라 까먹습니다, 여러분. 상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월간 기획, 이달의 클래식 시간입니다. 5월에는 이야기가 있는 표제 음악으로 함께합니다. 오늘은 레스피기의 교향시 로마의 분수 준비했어요. 이탈리아의 근대 작곡가 오토리노 레스피기는 볼로냐 음악원을 졸업한 뒤 상트페테르부르크 왕실 오케스트라에서 연주하면서 림스키 코르사코프에게 관현악법을 배웠습니다. 30대 중반에 로마 산타 체칠리아 음악원의 교수가 되었는데 이때 로마의 역사와 예술, 자연에 푹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에 바치는 작품을 쓴 게 로마 3부작이죠. 1917년에 발표한 교향시 로마의 분수를 시작으로 여러 유적지의 소나무를 그린 로마의 소나무, 그리고 로마의 축제로 이어집니다. 로마의 분수는 새벽부터 황혼까지 하루의 흐름에 따라 유명한 분수를 음악으로 그린 작품인데 그림 같은 오케스트레이션을 들려줍니다. 제1곡 새벽녘 줄리아 골짜기의 분수는 야금기를 단 현악기 트레몰로 위에 목관악기가 고요한 선율을 펼치고 제2곡 아침의 트리톤 분수는 넉 대의 호른 소리로 힘차게 솟구치는 물줄기를 펼칩니다. 제3곡 정오의 트레비 분수는 금관악기들이 부산하고 시끄러운 물소리를 표현하고요. 마지막으로 제4곡 해질녘 메디치 별장의 분수는 종소리와 함께 저무는 하루를 음악으로 들려주죠. 젊은 작곡가 레스피기에게 세계적인 명성을 안긴 이 곡 듣겠습니다. 레스피기 교향시 로마의 분수 중 첫 번째 곡 새벽녘 줄리아 골짜기의 분수, 네 번째 곡 해질녘 메디치 별장의 분수, 다니엘레 가티가 지휘하는 산타 체칠리아 국립음악원 오케스트라 연주입니다.

오도리노 레스피기 교향시 로마의 분수 중 첫 번째 곡 새벽녘 줄리아 골짜기의 분수, 네 번째 곡 해질녘 메디치 별장의 분수, 다니엘레 가티가 지휘하던 산타 체칠리아 국립음악원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김연하님, 출발 FM과 함께를 매일 들으며 한 해 동안 남자친구와 소중한 추억을 쌓아가고 있는 김연하라고 합니다. 작년 소중한 소개로 만나 어느덧 함께한 시간이 1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걸어오는 동안 기쁜 날도 때로는 마음이 무거운 날도 있었지만 그 시간들 덕분에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더 단단해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인생의 아름다운 계절을 함께 걷고 있는 표승범 씨의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세요. 남자친구 표승범 씨 생일이시군요. 네, 승범 씨 생일 축하드립니다. 아, 딱 1년. 4계절을 이제 한 번씩 딱 보냈네요. 아, 좋으시겠습니다. 김연하님의 사연이었습니다. 연하신가요? 네. 김연하님이 연하신가요? 표승범 씨가 연상이시고. 죄송합니다. 아까 강은희 씨도 이제 생일이라고 제가 뭐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다고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셔야 제가 커피 쿠폰을 보내드릴 수 있더라고요. 아, 시작할 때 제 입으로 얘기해놓고 그새 또 까먹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문자 메시지로 한 번만 더 다시 보내주시면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9413 쓰신 분입니다. 무두절이에요. 2학년 수학여행, 13학년 현장체험학습으로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 부장선생님 모두 안 계십니다. 저는 수학여행 참여하지 않는 학생들 자기주도 학습 감독하러 학교 갑니다. 이 좋은 날에 커피까지 더하면 최고겠죠? 라고. 무두절. 상사분들이 다 이제 안 계시다는 얘기죠. 요즘엔 어린이날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뭐 선배들 상사들 다 휴가 가거나 어디 출장 가시면 아 오늘 어린이날이야 라고 얘기하던데요. 괜히 기분 좋잖아요. 또 부담 없는 날 출근하면 휴가 낸 기분도 들고 아, 휴가인데 뭐 이 정도는 잠깐 출근해 주지 이런 마음이 들던데 9413님 예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죠. 2333님 2333 뒷번호 쓰신 분 매일 아침 수년간 천변 만보 걷기 운동하면서 출발 FM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강성규 아나운서 나중에 이재후 아나운서께 이 프로그램 진행 물려받으셔도 될 듯합니다. 어휴 별말씀을요. 이재후 아나운서가 지금 듣고 계시지 않겠죠? 질투하십니다. 생각보다 질투를 하실 것 같습니다.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뭐 별다른 의도가 있는 건 아니고요. 이 333 쓰시는 분께도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편식의 유혹 연주자 편 이어가겠습니다. 매주 명곡 한 곡 선정해서 닷새간 각기 다른 다섯 명의 연주를 비교 감상하는 시간인데요. 이번 주부터 4주간, 아니죠. 4주 동안 편식의 유혹 연주자 편 스페셜로 함께 해왔죠. 그동안 연주자 편에서 소개했던 명곡과 명연주를 매일 하나씩 다시 꺼내보는 특별한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 3월 9일부터 열흘간 감상했던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8번 비창 준비했습니다. 그 당시 다니엘 바렌보임, 프리드리히 굴다, 비랄름 캠프, 백건우, 이고르 레빗, 알프레드 브렌델, 에밀 길레스, 김선욱, 스피아투스라브 리흐텔, 루돌프 부흐빈더 10인 10색의 연주로 들었었는데요. 오늘 비창 소나타 전악장 준비했습니다. 2분의 연주로 듣겠습니다.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8번, 작품 번호 13번, 비창, 1악장에서 3악장 전곡 들었습니다. 오늘은 스비아토슬라브 리히테르의 피아노 연주로 감상했습니다. 편식의 유혹 연주자 편 스페셜. 내일은 또 어떤 곡과 어떤 연주자의 연주로 찾아올지 기대 많이 해주세요. 3190 쓰시는 분입니다. 입시 준비하느라 베토벤 소나타를 수도 없이 연습할 때가 있었죠. 현실은 애들 아침밥 먹이려고 김치볶음밥 만들면서 베토벤 듣네요. 지금은 연락이 닿지 않는 함께 연습하던 학창시절 친구들 얼굴이 떠올라 잠시 옛 생각에 잠깁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육아하다 보면은 왜 공부하던 시절, 일하던 시절 생각나실 때가 있잖아요. 아마 지금까지 피아노를 치셨다면 김치볶음밥 맛은 지금보단 덜 했을 겁니다. 3190 쓰시는 분이었습니다.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지금 시각은 8시 5분입니다.

세계 체조 챔피언 출신 작가인 댄 밀맨이 말했습니다. 변화의 비결은 모든 힘을 과거와 싸우는 데 쓰는 게 아니라 새로운 걸 만드는 데 쏟는 것이다. 5월 13일 수요일 아침 KBS 클래식 FM 출발 FM과 함께 저는 아나운서 강성규입니다.

요하네스 브람스 바이올린 소나타 3번 작품 번호 108번 중 4악장 프레스토 아지타토 레오니다스 카파코스의 바이올린과 유자왕의 피아노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휴대전화 끝번호 1363 쓰시는 분입니다.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공방 문을 열기 전에 출발 FM과 함께로 하루를 시작하는 초보 공방직입니다. 어느덧 공방을 창업한 지 1년이 됐네요. 처음엔 서툴고 앞만 보고 달리느라 숨이 가빴는데 이제야 조금씩 작업 도구들이 손에 있고 주변 풍경도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매일 아침 라디오에서 흐르는 선율 덕분에 마음을 다잡고 부지런히 움직였더니 감사하게도 공방도 제법 자리를 잡아가고 있어요. 제 아침에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제가 감사합니다. 어떤 공방일까요? 가죽일까요? 목공? 라탄? 공방이면 손을 쓰셔야 되니까 왜 손 쓰는 일은 뇌가 깨어 있어야 되잖아요. 출발 FM과 함께로 또 하루를 깨우셔서 공방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다행입니다.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오늘도 힘차게 하루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182 쓰신 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중국 상하이에서 열리는 제2차 고위관리회의 출장길을 오르게 됐습니다. 출국 직전까지 수많은 회의 문안 일정들 정리하다 보니까 다들 야근하면서 정신없는 하루 보내고 있습니다. 이번 출장도 긴 회의와 끝없는 조율의 연속이겠지만 같이 고생하는 외교부 지역경제기구과 식구들에게 조금만 더 힘내자는 마음을 전하고 싶어서 사연 보냅니다. 특히 과장님 힘내세요. 상하이로 떠나기 전 바쁜 일정 속에서도 잠깐이라도 클래식 음악 들으며 마음을 정리할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출장도 잘 해냅시다. 라고 동료들에게 응원의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중요한 일 하러 가시네요. 중국까지. 야근하는 와중에도 일이 쏟아지는 와중에도 또 동료들 걱정하고 응원하는 마음이 너무 따뜻합니다. 182 쓰신 분 역시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조금만 더 힘내세요. 4029 쓰시는 분이네요. 어제부터 신입직원 채용 면접 보고 있습니다. 다들 간절한 마음들, 최선을 다하는 청춘들이 대견하지만 한편으론 그 간절한 모습에 마음이 안쓰럽네요. 다들 힘내라고 응원합니다. 그리고 이틀 내내 치르는 면접, 맑은 정신으로 임할 수 있도록 시원한 각성제 한 잔 부탁드립니다. 다들 얼마나 간절할까요? 면접 보러 갔는데 너무 차갑게 대하면 면접 보는 입장에서 참 주눅들거든요. 근데 이렇게 따뜻한 마음으로 바라봐 주시면 말이 그냥 술술 잘 나올 겁니다. 미소로 반겨주세요. 네, 각성제 한 잔 보내드릴게요. 0032 쓰시는 분입니다. 오늘 제 생일 아침 딸아이가 안아주는데 아무 말 없어서 물었더니 깊이 안아주고 말해줄 거야 라고 해서 더 감동이었어요. 아이 등원시키고 공원에 잠깐 와 있는데 파란 하늘이 선물 같네요. 집중해서 안아주고 싶었나 봅니다. 선물 같은 하루 보내세요.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이어서 노래 듣겠습니다. 클로드 드뷔시 작은 모음곡 라우보너 65번 중 첫 번째 곡 조각배 파이닝거 트리오의 연주입니다.

클로드 드뷔시 작은 모음곡 라울 보노 65번 중 첫 번째 곡 조각배 파이닝거 트리오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출발 FM과 함께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문자 메시지 샵 9310번으로 참여하신 분 중에 몇 분께는 참 좋은 여행이 만든 느린 여행 라르고에서 제공하는 커피 교환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 메시지 많이 보내주세요. 이어서 3분 백과 시간입니다. 가장 억울할 법한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 음악교사는 누구일까? 아마 카를 체르니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체르니 100번, 체르니 30, 40번 이와 같은 피아노 교재를 쓴 바로 그 체르니입니다. 체르니는 종종 현대 어린이 교습생들로부터 왜 이렇게 많은 연습곡을 써서 우리를 힘들게 만드나 라는 한탄과 미움의 대상이 되곤 하니까요. 1791년 빈에서 태어난 체르니는 베토벤이 아끼던 제자로 어려서부터 신동 피아니스트로 주목받았습니다. 그는 스승의 피아노 작품을 연주하며 널리 알렸고 평생 좋은 관계를 유지했죠. 그런 체르니에게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은 날로 많아졌습니다. 겨우 15살이던 해부터 집으로 찾아오는 사람들을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아침 8시에 첫 수업을 시작해서 하루 12시간가량 수업했습니다. 수업료가 매우 비쌌음에도 불구하고 전문 연주자를 꿈꾸는 학생들부터 귀족들까지 찾아와 줄을 섰죠. 그 중에는 8살 꼬마 프란츠 리스트도 있었습니다. 리스트는 뛰어난 재능을 가졌지만 집안 형편이 어려웠는데 체르니는

가능성을 알아보고 수업료도 받지 않고 가르쳐줬습니다. 특히 체르니는 리스트에게 탄탄한 기본기를 심어줬는데 당시 빈에서는 대단히 어려운 곡을 과제로 내주고 학생 스스로 극복하게 만드는 교육법이 유행했습니다. 그런데 체르니는 반대였죠. 작품은 치지 못하게 하고 도레미부터 다시 시켰습니다. 열 손가락이 각각 독립적으로 움직이게 만든 뒤 자연스러운 표현을 익히게 한 겁니다. 리스트는 이런 스승의 가르침에 평생 고마움을 표했으며 훗날 자신의 초절 기교 연습곡을 헌정하기도 했습니다. 40대 중반부터 체르니는 수업을 줄이고 작곡에 몰두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까지 사용하는 단계별 교습서가 바로 이때 쓰였죠. 1857년 66세 나이로 세상을 떠나며 그는 평생 모은 막대한 유산을 의미있게 정리했습니다. 빈음악협회와 농인자선단체 그리고 오랜 시간 곁에서 자신을 돌봐준 가정부와 지인들에게 남기고 존경받는 음악교수로서의 삶을 마무리했습니다. 칼 체르니의 체르니 30번 연습곡 중 제1번 알레그로 크리스토프 에셴바흐의 피아노 연주로 듣겠습니다.

체르니 30번 연습곡 중 제1번 알레그로 크리스토프 에셴바흐의 피아노 연주에 이어서 피아노 협주곡 1번 작품 번호 214번 중 2악장 아다지오 콘 모토 3악장 론도 알레그로 콘 아니마 하워드 셸리의 피아노와 태즈메니아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휴대전화 끝번호 2950 쓰시는 분입니다. 어릴 때 체르니 100번, 110번, 30번, 40번 배우던 기억이 나네요. 체르니가 작곡가 사람 이름인지도 모르고 계속 연습했던 기억이 납니다. 피아노 전공은 안 했지만 60대인 지금 내가 좋아하는 쉬운 곡들을 칠 수 있는 것 체르니 덕분입니다. 체르니 30번에 1번 예전에 배우던 생각이 나서 글 보냅니다. 참 어렸을 때 연습 많이 했는데 저도 왜 영어 문법 책이나 수학 기본서 유명한 책 있잖아요. 그런 이름처럼 유명한 피아노 책 이름인 줄 알았는데 그래도 좋아하는 곡을 쉽게 칠 수 있다는 건 정말 상당한 실력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왼손 오른손이 따로 움직이는 게 도저히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포기했습니다. 2950 쓰신 분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이어서 한 줄 신청곡 시간입니다. 듣고 싶은 음악과 짧은 사연 문자 샵 93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우물정 9310번으로 보내주시면 매일 이 시간에 함께 전해드립니다. 사연과 음악이 소개된 분들께는 커피 두 잔씩 보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 한 줄 신청곡에 뽑히신 분은 휴대전화 끝번호 7997번 쓰시는 분입니다. 서울에서 진천 통근하는 직장

에드워델과 위풍당당 행진곡에 이어서 라흐마니노프 교향적 춤곡 작품 번호 45A 중 두 번째 곡 안단테 콘 모토 세르게이 바바얀과 다니엘 트리포노프의 피아노 연주 전해드렸습니다. 끝곡으로 얼 와일드가 편곡한 라흐마니노프의 가곡 12개의 로망스 작품 번호 14번 중 두 번째 곡 작은 섬 지오바니 도리아 밀리에타의 피아노 연주 전해드리면서 5월 13일 수요일에 보내드린 출발 FM과 함께 마칩니다. 오늘을 여는 한마디처럼 과감하게 새로운 길 걷는 오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엔지니어 김학석, 이재영, 작가 김지현, 이가현, 연출의 현인철, 저는 아나운서 강성규였습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당신의

0: 셰프 에드워드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신윤주입니다. 한동안 연락이 끊겼던 친구가,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지인이 어느 날 문득 문자를 보내왔어요. 잘 지내? 이 짧고 평범한 한마디에 참 많은 생각이 오가더군요. 아, 정말 오래 못 만났구나. 왜 그렇게 연락을 못하고 지냈을까? 혹시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닌가? 궁금하기도 반갑기도 또 왠지 염려가 되기도 하고요. 그렇게 그 문자 하나로 끊어졌던 인연이 다시 이어지기도 하는데요. 살면서 문득 누군가의 이름이 떠오를 때, 그리운 얼굴이 스쳐 지나갈 때, 잘 지내? 안부 한번 전해봐도 좋을 5월의 아침입니다. 5월 13일 수요일, 여기는 신윤주의 가정음악이에요.